0: At the end of each month, grab a seat to hear about artists from Artist with Insight, a way to wrap up the month with music. We have our monthly cafe, and he's back in the studio. It looks like black is the dress code today because June is bac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입니다.
0: Okay, Brooke is dropping by to say June is here on my birthday.
1: Oh, really?
0: Yes.
1: Who?
0: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0: Happy birthday. 그리고 Cookie is dropping by to say, I remember the year 2022, I discovered June. He's basically opened the door to my love for Korean R&B. He has been my top artist on Spotify since 2022.
1: Thank you so much.
0: You are even, his music is even my alarm. Oh,
1: wow.
0: 네. 알람을 해놓고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건 찐사랑인데.
1: 정말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이게 알람 노래를 해놓으면 싫어. 알 수도
1: 그쵸,
0: 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곡이어도.
1: 그쵸. 너무 많이 들리면 또 질릴 수도 있고.
0: 그리고 뭐, 네. 아침에 깨우면 아무리 달콤한 그쵸. 목소리로도.
1: 저도 제가 제 노래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싫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방송을 한다는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네,
0: 제가 살짝 감기 기운?
1: 아추아추.
0: 네, 아추아추?
1: 감기가 와가지고 네,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텐션은
0: 네. 아유 뭐 네.
1: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0: Okay, 네. So his condition overall is fine. The tension is there, but he does have a summer cold at the moment. So he wants to ask for your forgiveness for wearing a mask today because he doesn't want to make anybody else sick in the studio. So that's why he is definitely doing that. We have Mickey dropping by as well. Anaga saying that this is definitely your sign to make a wake up call. 여기서 하면 그럴 것 같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준만의 모닝컬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1: 오.
0: 그거를 그냥 스토리라든지 네. 약간 뭐 사운드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 하고 풀어줘요.
1: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사실 제 이 TMI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제 알람은 개 짖는 소리예요. 네. 그 애플 휴대폰에 네. 개 짖는 소리가 있거든요.
0: 네.
1: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고 네네.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진짜 그때만큼은 이 휴대폰을 찢어 발기고 싶을 정도로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좀 오늘도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고 그 이렇게 매일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시고 뭐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알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so yeah, he feels it's a great idea. I'm like, don't do it now because I want him to be in his best condition to do so. But I was like, maybe you can make like a morning call and then put it like on SoundCloud or on your stories or on your feed or whatever so that everybody can download it. But yeah, he says that he has his as barking. He loves dogs, but he has a barking alarm because he literally wanted to break his phone today. And so he gives a big kudos and a hug to everybody who has to wake up every single morning and go to work because we all have to go to work and go to the grind and whatnot.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는 이제 이 앨범 그 날짜가 나와서 네 공표는 못 드리겠지만 네, 날짜가 나와서
0: 네.
1: 그 이제 후반 작업 촬영 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1: 앞으로 나온 촬영도 좀 많고 뭐 지금 많이 컨텐츠를
0: 좀 하려고
1: 만들 생각이라서 진짜 막 쇼츠 300개 아, 이 배트맨 이거 좀 돌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만큼의 양질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계속 뭐 작업 후반부 작업하고 그다음 운동하고 네, 음악 듣고.
0: 아, 스토리 보니까 계속 뭐 작업이랑 뭐 믹싱이랑 맞아요. 뭐 이렇게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믹싱 중이라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녹음을 더 안 해도 되니까.
0: 아, 근데 솔직히 간혹 그 믹싱 과정에서 아, 이거.
1: 그랬었어요.
0: 한 달
1: 내내 뭔가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지금 파일명이 그 확장자 파일명이 이제 진짜 최종 최종 진짜 끝 여기서 더 바꾸면 사람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파일을 지금 바꾸고 있다가 이제 픽스를 해가지고
0: 네네.
1: 이제 믹스를 들어간 거죠.
0: 어, okay.
1: 네, 완벽한 믹스.
0: Okay, okay, 네. okay, okay. So he's been definitely been spending the month with finishing up the touches to his album. Apparently, he's planning on releasing a lot of content once the build up to the album and also like the album drop is getting there. He can't tell us the release date, but he's got like 300 shorts and reels ready for us, which is a good sign. But he's in the mixing process, and I was like, you know, because and he's really excited because he's done with the recording process. But I was like, let's be honest, as an artist, like even in the mixing process, like sometimes you go into mixing and you're like, and he's like, actually, that's what happened. And so he actually has been spending the past month, like it was supposed to be in the mixing process, but then he was like, and then he went back. And so a lot of the file names are like, final, like do not edit any longer. Like this is how far he's going to saving the files so that he stops himself from going back and changing everything.
1: 그게 사람 사는 거죠.
0: 네, 아유, 뭐, 네.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근데 아니, 최근 들어서 제가 네. 인터뷰하는 아티스트나 이렇게 좀 얘기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믹싱을 직접 하거나 이런다고 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몽 이 정말 약간 개미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 진짜 늪에 없어요. 빠질 네. 수 있는 게 음악인데 가사 쓸 때도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 네. 그냥 프로듀싱을 할 때도 아 코드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게 파헤칠수록 그 겹을 벗길수록 더 복잡하게 맞아요. 내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게 음악인데
1: 진짜 양파 같은 친구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믹싱으로 넘어갔을 때는 네. 이 사실 믹싱이랑 마스터링을 하시는 분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1: 그쵸, 있죠.
0: 왜냐하면 그만큼 귀도 예민해야 되고
1: 맞아요.
0: 어, 좀 그냥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그거 감도 있으셔야 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걸 아티스트 분들까지 하기에는 네. 사실 스트레스를 한 그러니까 이만큼을 얹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얹는 과정인데
1: 그쵸. 중력이 거의 두 배라고 보셔야죠.
0: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재밌죠.
1: 저는 솔직히 재밌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된
0: 그러니까요.
1: 작업이고 뭐 고된 뭐 안 그런 일이 사실 없겠다만 제가 뭔가 느꼈을 때는 진짜 정말 이 창작이라는 게 고통스럽구나. 뭐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 난 재밌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세상에 내고 그거를 뭐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뭐 이렇게 피드백도 들어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0: Okay. So yeah, definitely I was saying, so he's also a part of the mixing process. So whenever I talk with an artist who self-produces, that's even like a very multi-layered type of a run down a rabbit hole type of an ordeal because there's a reason why we have engineers specific for and producers that are specific for mixing and mastering because it is a very precise job. So for a singer-songwriter to do that as well is not adding like, oh, one more layer to the process. It's like adding the weight of the world onto your shoulders to create an album, but he says he loves it. It's a fun process to think of how he's going to be bringing this music to many ears around the world. And just it's something that he craves and has so much fun with. He feels like he would never be able to do music if he never thought it was that fun. So this is something he's always been very entertained with. So let's jump into what we have for part one. 자, 파트 1으로 이제 우리 준 씨 뭘 준비를 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파트 1은 이달의 가수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파우라는 아티스트 분들의 Flavor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0: 영어로도 해줘야죠.
1: 알겠습니다. 넘어가려 했는데
0: 은근슬쩍
1: 이게 쉽지 않네요. 네.
0: 아유 지금 매달 들어오실 때마다 지금 이거를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 꼭 해드려야죠.
0: 오케이.
1: 자 영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0: 네.
1: Every month I've been introducing an artist who has caught my eye, whether they've just dropped a new album or are performing again after a long break. I'll be picking one artist based on my own personal taste and vibes. Then we'll take some time to listen to their music together.
0: There we go. So yeah, he was trying to skip out of not doing the English introduction. And I was like, there are listeners who specifically wait for your English introductions. You have to do this. Now, I was going to ask you about this anyways. 사실 이제 그 선곡한 거 제외하고 스토리에 이 노래를 올리셔서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네, 오시면. 네, 네. 근데 또 들고 오셨네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말해줘요. 왜 파워의 플레이버를 들고 있고 또 이제 스토리까지 공유를 하셨는지.
1: 네. 일단은 제가 만든 노래고요. 꼭 제가 만들어서 들고 온 건 아니고요.
0: 아유.
1: 네, 많은 아티스트 분들도 참여해 주셨고 뭔가 이 그 그룹 분들이시거든요. 아이돌 그룹 분들이신데 되게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노래 같아요. 꼭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네. 지금 시기 덥잖아요. 정말 맞아요. 많이 덥거든요. 요즘.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청량하고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네. 가져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들어서 쉽게 아닙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0: 네. 저 그런 사람. 네. 아 그런 사람 해도 돼요 여기서는.
1: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진짜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가져와봤습니다.
0: Okay,
1: 네.
0: so Pow's Flavor is the song that he chose today, and I was gonna ask him about this song anyways. The reason was is because he posted this on his story a couple of days ago, and I was like, June's sharing an idol group. Okay, so I needed to ask him about it, but he brought it as a song today. So he did produce the track. So another reason for us to, you know, jump in. But it's not because he produced a track, but he really thought that this was a great track. It's fits perfectly for the season. It's really refreshing. And again, he reminds you like five times. It's not because he wrote the song. 네, 사실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준 씨는 이제 프로듀서로서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한테 곡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내 거 쓸 때는 편하거든요.
1: 네.
0: 왜냐면 본인을 제일 잘 알고
1: 네.
0: 내 음역대라든지
1: 그쵸, 그쵸.
0: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구성 뭐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좀 해놓기가 아웃라인을 그쵸, 잡기가 그쵸. 좀 네. 쉬운데
1: 그쵸.
0: 남한테 이제 곡을 줄거나 할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아티스트들도 만나야 될 때도 그쵸, 있고 그쵸. 아니면 좀 대충 이런 느낌의 곡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여러 곳에다가 좀 이렇게 피칭을
1: 그쵸,
0: 하는
1: 그쵸, 피칭을
0: 그런
1: 할 수도 있고
0: 이거는 기준에 있었던 멜로디나 곡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파워분들이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만들어 놓고 피칭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1: 저는 그 사실 반대로 제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더
0: 어려워요? 오, 진짜요? 네,
1: 사실 이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곡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뭔가 그 아티스트 분들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경이나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죠?
1: 근데 저는 제가 앨범 만들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곡을 드릴 때는 이 분들의 어떤 뭐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만 사실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앨범을 만들 때 뭔가 이 스토리 라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드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저는 반대로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곡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뭐 조금 쉽다? 제 거 만드는 것보단?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곡은 이제 사실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만들어 드리게 된 거고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함을 또 원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맞게 네, 멜로디와 가사를 이렇게 작업을 해본 okay. 곡입니다.
0: Okay, so I thought that for a lot of artists to write for themselves would be a lot easier, but June's like, not for me. He says that for him, because he's starting from zero. He's starting from like a blank canvas when he's working on a new album. He's just like, he has to think of everything. What story he wants to tell, what kind of genre he's going to start into. Lik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e has to think up by himself. But when it comes to giving other artists music, he feels that it's a little bit more easier. The reason being because, like, there's a set members. You know, like, he can do his background check on the members, meet them if he needs to, meet the artist individually if they need to, or, you know, get, like, what they need from the artist. And so apparently, Pow reached out to him, and they were just like, we want a summer track. He did a little bit of homework on the members. And he was like, okay. And so he just went into the studio and he had his guidelines. So for him, making his own guidelines seems to be the harder part than giving him just like a pre-made one and like jumping into it. So we are going to take a quick listen to Pow's track of Flavor. It just dropped. So we're going to be showing a lot of love to it.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more of the show.

0: Adidas Radio.
1: We are in our monthly cafe. June'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 are talking about his picks. 자, 파트 2 들어가야죠. 이제 뭐 하는 걸까요, 우리 파트 2에?
2: 영어로.
1: Of course! You have to explain what we're doing in this part 2.
2: Okay. Think of this as a pick into my monthly playlist from songs I've discovered myself to BZM. I spotted on friends, socials. I'm sharing the tracks that defined my July. My picks include a nostalgic oldie but goodie that'll take you down memory lane, plus a fresh new release that's currently trending.
1: Okay. 자, 어떤 곡들 갖고 왔을까요, 오늘?
2: 오늘도 이제 명곡과 신곡 이렇게 두 곡을 갖고 왔는데 신곡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 오케이.
2: 희규라는 아티스트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음악입니다.
1: 오케이.
2: 네. 그리고 명곡은 듀스 선배님들의 여름 안에서.
1: Oh, in summer.
2: 진짜 클래식, 진짜 명곡이죠.
1: 진짜요.
2: 네, 정말 자, 명곡이죠.
1: 희규 님의 노래 어떤 곡이고 자랑 좀 해 줘요.
2: 희규 님이라는 이제 아티스트 분은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연주하는 베이시스트 친구 때문에
1: 네.
2: 알게 된 아티스트 분인데 그 제 베이시스트 같이 하는 친구가 지금 한로로님을 하고 계세요.
1: 으흠.
2: 그래서 한로로님이랑 같은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인데
1: 으흠.
2: 좋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으흠.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 그러니까
2: 음악이 완전 제가 듣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되게 뭔가 오밀조밀하고 되게 세밀하고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1: 와 네. 그거를 다 좀 반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2: 그래서 아마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한동안 드라이브 할 때 이 노래도 많이 듣고 와 되게 좋은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곡으로 골라봤고
1: 오케이.
2: 이제 이거랑 이제 데뷔해서 명곡은 왜 듀스 선배님들의 여름 안에서를 골랐냐면 뭐 큰 이유는 없지만 제가 히치하이킹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되게 뭔가 그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1: 오케이.
2: 그 그림들이 여름 안에서 를 들을 때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좀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라봤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그 그림이 아 이런 그림을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림은 얘기는 안 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얘기한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Okay. 네. So he's saying that how he found out who Higyu was is he works with a particular bassist and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music, you know, having a random chit-chat. And this bassist is currently working with Hanoro, who is like the hottest indie artist at the moment. And Higyu is in the same company as Hanoro. And because of that, the bassist was just like, yeah, you might want to check out this artist. He's like really cool. And so while listening to Hitchhiking, and just a lot of other music. Higyu is an artist that seems to be very detailed and also somebody who is quite refined but has quite the sense of freedom in their music, which are very big opposites for an artist. And so as he's been listening to the tracks in his car and whatnot, he's kind of just been hooked on Hitchhiking. And he's not going to tell us exactly what kind of scene was drawn while he was listening to the track. But while he was listening to Hitchhiking, he constantly started seeing this particular kind of picture in his head. And while he was listening to that, he was thinking of an oldie. And Juice's 여름 안에서, in summer, kind of constantly kept popping up and they kind of overlap. He's not going to tell us what kind of picture that was constantly being drawn in his mind because he wants to see if it's going to be similar to his. But yeah, he's really excited to introduce his track to you. Anaga saying, 우와, 영어 진짜 완벽해요.
2: Thank you so much.
1: 그리고 영어 할 때마다 우리 영어권 청취자분들이 네. 좀 같이 방송을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대요.
2: 아, 그럼 영어를 잘 써야겠네요. 네, 제가 잘 해봐야겠네요.
1: 하고 있잖아요.
2: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네. 저도 이렇게 이 DJ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한마디 깨고 싶다.
1: 해요.
2: 근데 이제 자신감이 조금 아직 아이고.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숙달을 빨리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 네, 확실히 전 준씨 데뷔 때부터 봤잖아요.
2: 네.
1: 듣는 귀는 그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2: 네, 듣는 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말하는 게 사실 항상 딜레마예요, 진짜로.
1: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통이에요.
2: 네, 맞아요. 어. 네, 진짜 그런 것도 같아요, 진짜.
1: 근데 얼마 아 이거 좀 된 짤이긴 한데 저기 SNS에서도 자주 되는 짤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략 한 10년 정도 영어를 배운대죠.
2: 네.
1: 근데 아직까지 못 한다는 거는 영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영어권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네. 어떤 걸 비교하고 뭐 발음이라든지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모아놓잖아요.
2: 네.
1: 어려워요. So I was reading your guys' messages. He is totally thankful that you guys are saying that his English is perfect. And Cookie, I did say that I did read your message that you felt included. He's like, I need to work on my English. And I'm just like, no, I've known you for a while, especially since your debut, and your listening has definitely gone up. He's like, yeah, I've been working on that. It's just like my confidence to be able to speak is still not there. And I was like, I think that this is just like as Korea as a whole. But there was this one interview from a professor on a pretty famous show in Korea where they estimated that Koreans spend about 10 years learning English, but they are really low on confidence of how to speak it. And he blamed English of being too hard. And I agree, because as an English speaker, if I see those grammatical memes and stuff like that pop up, I'm just like, yeah, that's ridiculous. It's just a ridiculous amount of ordeals. There was something interesting that I found out recently about Juice's track. 저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 Juice 노래가요. 우리가 이제 여름 안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이거를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것도 90년대에 나왔었던 노래잖아요.
2: 그쵸, 네.
1: 94년 정도에 나왔을 텐데 이때쯤이면 그러면 대략 이제 아티스트시니까 한 5월.
2: 네.
1: 늦어봤자 6월에
2: 네.
1: 내야
2: 그쵸.
1: 여름을
2: 만끽할 수 있죠.
1: 만끽을
2: 노래로.
1: 하고 네.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발매 달이 의외던데요.
2: 겨울인가요?
1: 아니요, 9월이에요.
2: 와.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1: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아 사실 요즘에서야 이제 9월도 덥고 음흠. 10월까지도 약간 그쵸? 덥긴 하지만 제가 아는 그 90년대는 9월이면 이제 딱 가을로 진짜 접어들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왜냐면 추석이 네. 연절이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래서 9월은 약간 의외네요.
1: 네, 제가 봤을 때는 이현도 선배님이
2: 다 생각이 있으실
1: 다 생각이
2: 겁니다.
1: 있으시고 네. 길게 갈 거 생각하고
2: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1: 내년 네. 여름 그 내후년 여름. 근데 사실
2: 그쵸, 네.
1: 어떤 아티스트가 본인 노래가 20년 뒤에도 유행을 하고 30년 뒤에도 유행할 걸 예상을 합니까?
2: 그쵸. 와 근데 진짜 30년 가까이 이렇게 여름만 되면 소환되는 이 곡 만드신 게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지금 들어도 편곡이 촌스럽지가 않아요.
2: 저는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뉴잭스윙
1: 그렇죠,
2: 있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 장르를 좋아하기도 해서 너무 많이 듣고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도 그냥 들으면 그냥 좋아요. 녹아요. 이렇게 아 진짜 시원한 음악이고. 이거지 이거거든 약간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 선배님들이죠 진짜로. 네.
1: Okay, so yeah, I was making the statement that I recently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So as an artist, I was asking June. I was like, June, if you were to make a summer song, you would probably think I need to release this about May. Latest June, so that you can, you know, ride the summer vibe, so that your song has plenty of time to, you know, have fun through the summer. And this song was dropped in September, and like this was released in the early 90s. And he knows that in the early 90s, like these days, you know, global warming and everything. But back then, like we had Chuseok, like we really started to feel the seasonal change in September. So for this to be dropped in September, he's like, They had the eyes and the ideal to think ahead, and they had like, you know, a deeper meaning behind it. And I was saying that it's the arrangement in the song is definitely, even 30 plus years now, it's still a very trendy sound. And he's like, yeah, I've definitely been able to get a lot of inspiration from Deuce as artist. 사실 이현도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프로듀싱을 하면서 그 이현도 표 음악이
2: 색깔이
1: 딱 뚜렷해서 네.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 프로듀싱을 하고 곡을 주고 하면서 그 딱 그 시그니처 사운드
2: 맞아요, 맞아요.
1: 가 있었는데 아티스트로서 이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 게 좋으면서도
2: 네.
1: 독 악기 될 수도 있잖아요.
2: 그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아티스트라고 하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본인의 색깔이 있는 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사실 그거에 빠지거나 그쪽으로만 가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것도 존중하고 사실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무 좋은 음악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1: Okay.
2: 그냥 가지고 있는 색깔을 낼 수 있으면 좋다.
1: Okay.
2: 이런 느낌?
1: Yeah, so I was saying that for quite a while,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Lee Yeon-do, who was the main producer for Deuce at the time, he was like the main song producer at the time. Whenever he released a track, it was like, oh, this is definitely made by Lee Yeon-do because he had like a signature sound. And I was like, as an artist, but also as a producer, it's like, it's a double-edged blade because it's your sound. Like, if you listen to the song, it's like, oh, this is Lee Yeon-do, or oh, this is June. But also, it's like, oh, that's the same. It sounds the same.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re is, it's, it can go both ways so easily. And he feels, as an artist, that definitely having that particular sound is definitely a strong point. I mean, yeah, there might be people who say that it sounds repetitive, but having their own sound is also a very important thing, especially if you're going to be keeping this into in the business as well.
3: 뭐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준 씨가 갑자기 컨트리를 한다고 준 씨의 색깔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아니니까요. 맞아요.
2: 사실 이번 앨범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뭔가 여태까지 했던 음악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예전에 내 음악의 색깔을 기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내는 음악이 다 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네.
2: 그래서 큰 신경을 막 안 쓰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2: 이번 앨범에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하지만 이 여름 안에서 아까 우리 듀스 선배님도 9월에 이제 이렇게 여름 노래를 발매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앨범도 여름의 색을 강하게 띄고 있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1: 다 지나서 나올 나오게 생겼어요?
2: 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가을쯤이 됐을 때 딱 선선해질
1: 그립다.
2: 때 여름이 그리워질 때 들을 수도 있겠다?
1: 네.
2: 너무 오래는 안 걸릴 거고요.
1: 오케이. 오케이.
2: 아마 선공개 곡이 먼저 나올 거예요. 8월에.
1: 아, 선공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2: 네, 뭐 이제 뭐 될 대로 되라죠. 선공개곡이 8월에 먼저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2: 이제 조금 선선해질 때 우리 여름이 진짜 그립지 않니? 이러면서 그 앨범 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오케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1: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So he's not giving us a date, but he's giving us we get a pre-release in August, so next month. And then right when the weather starts to get a little bit colder and we miss summer, that's probably when the album's going to be dropping. but he was saying that, yeah, I was saying earlier, like he told us last time that the album is going to be bringing a lot of different genres that he's never done before. And he's saying that this is true music that he's wants to always do and try. And just because he's trying a different genre doesn't mean that it's not him. So he's really excited about you listening to this as well. And he's also bringing in the fact that, you know, with Deuce's track, like even though it might sound similar, you know, if that person does it, it's that.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se two tracks. The oldie and then the new track. We have Deuce's track first with Yodaman in Summer. He goes after that with Hitchhiking.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 is time for us to continue on with our monthly cafe where we sit down with an artist to look at what their 1 month pick was, and we get a chance to jump into it. June's here this week again, and we have a track with some overseas collaboration because all of our artists are doing all of this as well. 이제 해외 파트로 넘어가죠. International.
5: 자, 네, 인터내셔널에 맞게 영어로 설명을 yes. 드리도록 할게요. K-pop acts international artist collabs are everywhere right now. I've chosen one particular track based purely on my own personal taste to introduce to you all. Let's listen to it and have a little chat about the music and everything in between.
4: Yes, so 어떤 곡을 골랐을까요 this week?
5: 오늘 골라온 곡은 에스파님들의 Switchblade라는 곡입니다. 피처링에는 Ty Dolla
4: Sign이라는
5: yeah. 아주 좋은 힙합 가수가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4: 어, 그래요? 네,
5: 정말 좋아해서 이 곡을 골라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네.
4: 자, 일단은 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또 한국 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 할 때 그
5: 있죠. 네,
4: 표현할
5: 있어요.
4: 수 없는 네. 이 뭔가가 아, 뿌듯함.
5: 그렇죠. 뿌듯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4: 뭔가 아, 막 너무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맞아요. 느낌이랄까?
5: 아, K-POP 진짜 멋있구나.
4: 그렇죠. 네.
5: 진짜 뿌듯해요.
4: 자, 그렇다면 이거를 먼저 접하게 된 거는 에스파님들의 무슨 릴스나 인스타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차트 뉴릴리스 아니면 어떻게 접했어요?
5: 제가 이제 타이달라 사인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에스파님들 곡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 바로 들어봐야지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타이 달라 사인하고의 느낌하고도 너무 많이 다른 느낌의 곡이어서 와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분이 진짜 더 좋아졌죠.
4: 네.
5: 좋아요 막 누르고
4: 아 준 씨는 이 게시물이나 이런 거에 좋아요 좀 잘 누르는 편인가요?
5: 저는 제가 진짜 좋으면 눌러요. 뭐 사실 많이 넘기잖아요. 보통
4: 그쵸.
5: 넘기는데 넘기다가 제가 진짜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릴스 같은 거는 음악적인 릴스가 많이 뜨니까 저한테 그래서 진짜 넘기다가 딱 넘겼는데 너무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저장까지 해놔요. 나중에 또 들으려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짜 제가 좋으면 좋아요 누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개수가 좀 많아졌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해외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영상을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이 예전보다 폭이 완전 넓어진 느낌? 그래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너무 좋고 뭐 아니면 진짜 각 잡고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노래가 좋고 실력이 좋으면 다
4: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Okay. So he's given us Espa's track, and Ty Dolla Sign is on this as well with Switchblade, and he says that he's a huge fan of Ty Dolla Sign as well, but he was even more excited. So I was really curious as to how he found this. Was it like through Espa's reel that just so happened to fall into his reel FYU, or is it because he saw a post somewhere and he's like, so he's following Ty Dolla Sign, and apparently the artist posted this on their socials. He's like, excuse me, what? You did a collaboration with Espa? And so he, of course, went to go check out what it was. But the artist delivered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style-wise when it came to the way that they approached the song. And so he liked it even more. He's like, he just went to the like button and he started liking it. And I was like, okay, now I have to know. Do you like a lot of content on social media? And he's like, I used to not. Like, I used to, it would really take a lot for me to hit the like button. But these days, if there's a lot of music, because there's a lot of music on my FYU, he will like it if he really loves it. And then he'll save it as well, just so that he can go back and re-listen to it again. He's been noticing that a lot of artists, even if they're doing covers or whatnot, even if it's just a guitar or if they're in a studio or whatever, sometimes there's just certain renditions that he just needs to have. And so he likes it and then he saves it so that he can keep that for future references. So what you guys need to do is be following June, because then that will also help your FYU as well.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준 씨를 꼭 팔로우를 해야겠네요.
5: 그렇죠.
4: 요즘은 네. 팔로 내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좋아요 누르면 제 FYU에 뜰 확률이 맞아요,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최근에 음악이 좀 많이 떴구나. 우리 준식이 요즘 음악을 많이 좋아요 눌러서 내 피드가 음악이 더 많이 눌러서
5: so 뭐, yeah, 두루두루 좋은 거죠.
4: 아 네. 좋아요. So I was like, no wonder I've been getting a lot of FYU like videos of artists because it was June that was doing all the liking over here. Anago was saying earlier that hitchhiking sounds really fun, but stay safe to anybody who is going to actually be hitchhiking. Oh, hitchhiking이라는 거는 너무 재밌고, 근데 hitchhiking 하시는 분들은 완전 주의. Yes, always be careful with that as well. I have a big question. 사실 이제 뮤지컬 쪽으로 헬스 키친이라는 뮤지컬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게 알리샤 키스의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샤 키즈가 한국에 있나 봐요.
5: 맞아요.
4: 게시물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 아티스트가 사실 알리샤 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창 음악을 들을 때
5: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였죠.
4: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한국 오면 나도 저런 릴스나 네.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뭘 좀 잡고 싶다.
5: 네, 맞아요.
4: 하는 아티스트.
5: 저는
4: 거의 매달 물어보는 것 같은데
5: 그렇지만 매달 이렇게 다른 느낌이 좀, 사실 있어요. 뭐 지금의 바이브나 지금의 기분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제가 평생 염원하고 평생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인 뮤직 소울 차일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제가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4: 아 날짜 말할 뻔했다. 네,
5: 그 타이틀곡 얘기를 헬라나가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발사를 걸 뻔했네. 네.
4: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어떻게 알려줬냐면요. 네. 컴백 날짜를 말하지 말고 그냥 아무 날짜를 말하래요.
5: 아 그냥 any day
4: 아무 네. 숫자를 부르래요.
5: 그냥 지금 숫자를 아무 숫자나 부를까요?
4: 그냥 이거는 컴백 날짜가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5: 20?
4: 20?
5: 아 20 갑자기 이렇게 20가
4: 네, 20 네. Okay. So he was saying that I was talking about Hell's Kitchen, which is a musical. The Korean version of it just opened here in Korea, and Alicia Keys is here in Korea. And he's like, yeah, I saw the video. And I was like, you know, I think I ask you this almost every single month, but if an artist, like your favorite artist, came to Korea right now and you can have a chance to like post a reel or, you know, like do something with him, who would it be? And he's like, even though you ask something similar each month, I have different answers because each month is different. There's a vibe that I'm going with, and there's an artist I might be listening to. And he says Music Soul Child, and he almost told us something about the title, his lead single.
5: 그냥 이 발설 할 뻔한 김에 그냥 타이틀곡의 주제가 나의 영원한 사랑 R&B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뭐 아티스트 네임들도 들어가 있고. 오! 거기 뮤직 소울 차일드도 들어가 있고. 그냥 달기머리네.
4: 아니면 들을 때 그거를 네. 찾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사집 말고
5: 맞아요, 맞아요.
4: 처음 들었을 때 블라인드로 한번 네. 맞춰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5: 맞아요, 맞아요.
4: 오케이.
5: 그 곡명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곡에 대한 어떤 제 감정들을 대변을 한 거죠.
4: 오케이. 네. So he did give us a little spoiler since he wanted to. So with his lead single coming up to the album, he's putting how much he loves R&B into the album, and he actually references a lot of R&B artists that he loves. So when you go into listening to his upcoming single, you might want to listen to it blindly and try to figure out how many artists he talks about. He also references a few song titles as well, so you can try to find those as well. But yeah, and he's just throwing out, it's not a comeback date, it's just he's just gonna randomly throw out the number 20 because it just popped up in his head right now. So just it's a random number, don't think yeah. anything of it, wink wink.
5: Just 20.
4: It's just 20.
5: Yeah.
4: 진짜 온도가 20도까지 내려갔으면 너무 좋겠다.
5: 아 진짜 템퍼처 진짜 제발.
4: 진짜 제발. I wish the temperature could drop to 20. We need to definitely sign off as again because we are out of time. 우리 또 시간이 없대요. 바이바이를 할 시간을 해야
5: 벌써?
4: 되는데.
5: 아 이제 막 입이 이렇게 막 풀려서 막 스포일러를
4: 그쵸?
5: 하려고 하는.
4: 그렇죠. we need to get ready for his release. So get ready for that. We will try to give you guys an update for it. But Espa, his track that he was telling us about, Switchblade, is going to be the song we say goodbye with. And hopefully we can see him next time with his album, maybe.
5: 감사합니다.

빛나는 건 핸폰의 조명뿐. 그마저도 잠시 보낸 전멸등. 무표정으로 넘긴 타임라인 속 넘치는 말. 언제 한번 만나고 의미 없는 악서를 담벼락에 새기듯 무의미하게 스쳐만 가는 얘기들. 내가 태그린 그 실없는 웃음뿐인 영상이나 사진.

익숙한 농담 몇 잔에 마치지 한바탕 겨울한 했던 자리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덕이 무뎌진 감정이 다시 쏠려 와난 구역질 혼자 뒤척이다 개원했음 했던 너의 기억이나 술 기운을 빌려서 연락했지 나처럼 너도 괜찮은 척 하겠지 잘 지냈냐 너의 문자 망설여 한참 그럭저럭 잘 지어낸 잘 지낸단 답장 시간 날 때 한 번 만나자 시간은 늦었네

내 거짓말이 나만 못 속이나 봐. 홀로 남은 듯한 소외감은 우리의 우주가 달라서일까. 중력을 모른다는 듯 색감한 밤을 혼자 표류하는 중.

0: drop for pre-start.
1: 반갑습니다. 저희는 올티 그리고
2: 야드미입니다.
1: The real soul.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3, 2, 1, ready?

0: Yo.
1: Bravo! Welcome Yay. To the stage, Yegni and Ortiz. 여기까지 오신 거 환영합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 마이 갓, 웰컴. 잘 오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번만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래퍼가 있는 올티입니다.
0: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예그니 최예근입니다.
1: Oh yes, and the opening track was a wonderful summer tune called Press Start by Orti, everybody. 아니, 페스티벌 같아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 네. 벌스에 네 마디 정도 남았을 때 이미 실수로 밟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0: 그런 것 같았어요.
1: 아 정말요?
2: 깜짝 놀랐네요.
1: 네. You know, last 40 seconds of the song, he accidentally his earbuds got pulled off, so he had to do it with like hearing nothing. But even considering that, that was wonderful. 그럼에도 역시. 와, 이 경험은 경험치는 무시 못합니다.
0: 확실히.
1: 네.
2: 아, 여러분들이 계속 비트를 타주고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1: So he was able to keep up with the tempo because we're grooving along to it. 아니,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사실 인터뷰 직전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첫 곡이 되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낮춰서 갈까 싶었는데 곡이 딱 틀어지자마자 돌변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살짝 놀란 상태입니다. I mean, like just prior to the performance, you know, we're having a very quiet, intimate talk, and suddenly this like summer festival, incredible indeed. 댓글 보시면 지금 정말 많은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테피님께서 와 라이브가 무슨 뮤비 같아요. Such great vibe, saying you know the live performance seems it looks just like a music video. Seriously. Oh. 오늘 저희 일부 토픽이 워터파크였는데 지금 약간 워터파크에서 공연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0: 좋다.
2: 저 뭐 조만간 저도 해변가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네. 이 곡을 불러야겠네요.
0: 불러야죠.
1: 너무 좋겠네요. It felt and felt like we were watching a show at a water park. And he says Orti, he has a show coming up at a beach very soon. So he should definitely sing this song. 완벽한 송일 것 같습니다.
0: 네.
1: Perfect.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정말 많은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many, many songs that they have prepared for us today. The very next song,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곡 정말 멋진 곡이죠. 곡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곡?
2: 이제 외국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낯선 개념이시겠지만 네. 빠른 연생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1년 일찍 학교를 갔었고
1: 네.
2: 거기서 오는 어떤 관계의 어떤 혼란을 항상 야기한 적들이 많은데 너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어떤 시간을 되게 서툰 20대 청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회에 일찍 내던져진 모든 청춘들이 마치 빠른 연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네, 발상에서 썼던 빠른 연생이라는 노래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1: Okay, the very next song that he'll be singing for us today is called 빠른 연생 Born Early. In Korea, there is a term in which we call 빠른 연생 people who are born before March. And these kids tend to go to school with the people that were born in the year before them. Because they had to match the school semesters. And he was saying this really kind of brings many unforeseen problems, social problems and issues here and there. And he thought it'd be a great metaphor to talk about the difficulties we face when we are put out to the world working and when we are out of school. 너무 멋진 곡인 거 알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비트 주시죠.
1: Alright, here it goes everybody. Orti singing 빠른 연생, born early.
0: 여이.
3: 길은 덜 컸는데 1년 빨리 실내와에 신었을 때 맨 앞에 앉아있고 숙제 깜빡함에도 먼저 맞았던 듯해 영화로 비유하자면 금세 앞장면 스킵하고 껴든 셈 난 너랑 동갑이고 동시에 네 한 학년 위 선배들과 동급세 고작 한 두 살 차이가 더 무서울 나이 같 같이 졸업한 친구들 사이 간 훅 혼자 빠꾸먹고 출입부가 민자인 졸업생과 맹모 출입은 뺨 통찰루가 달리 아직 덜 마르네 잉크 냄새 코가 얼얼하네 사용처 가지긴 주민등록증

0: 네, 원곡 참여자가 예은 씨가 아닌 관계로 다소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빠른 연생 아닐까요?
1: 맞아, 나도 빠르니야.
0: 사부에서 만난 초면사이 몇 년생이시나 물어보면 인사이.

작감도 살로 한참 따지다 흐릿한 선 위로 줄을 다시 타 일찍이 가신 선배들이 하신 답 나보다 잘나감 형이고 누나지다 음악하는 동생들도 벌써 결혼에 애를 낳고 먼저 돼버렸 선배가 선임했던 프로듀서 형은 작업 잘 풀

0: 이제나 이것에 키도 다 컸는데 어제로만 되돌리고플 땐 나이 가지고 물던 거품 뒤에 붙어있던 메말라진 바쁠 때 돌아봄 얄팍했던 어새 앞서 보려 뻗댄 그 헛고생 경계선 갔던 형 동생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가 돼 있지 않았어. Yes, sir.
1: Mic drop. My God. Oh my God. 아, 빠른 연습. 빠빠빠빠빠. Oh man, that was amazing. Oh my gosh, everybody. That was Born Early by Orti featuring Chang Hanna. And today, of course, we are here with Yegni too. Yegni definitely helping him out with the amazing ad-libs and everything. Again, fantastic performance.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아니, 그 중간에 이런 멘트 이런 거는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2: 그 작가님이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걸 네. 지향하신다고 하셔서 편안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네. 아니 마치 자로 잰 듯이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 So all the you know in between banters and everything that he was making was just on site. And as he knows that our show is called The Rehearsal, he's trying to make it very easy, laid back, and he's just being very creative with the performance. 진짜 공연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3: Proud of you.
1: This is not a rehearsal. This is a concert Yay. For sure. 그 예그이님도 빠른 연생.
3: 맞습니다.
1: 저 죄송한데 두 분 몇 월 며칠생이세요?
2: 저 이거 먼저 말하세요. 저 진짜 빠르니까.
3: 1월 15일입니다.
1: 1월 15일. January 15th is when 예그니 was born.
2: 저는 네? 1월 2일입니다.
1: Wow. 네. January
3: 얼마나 빠르네.
2: Super, super fast.
1: 제가 12월 17일생이니까 뭐. 어이. 저 같은 학년이었겠네요. 만약 같은 네. 연수였다면. 네, 네. I'm in December, so we would definitely be put in the same class if we were to be, you know, of similar age. Very cool. Checking some comments coming in. We Angry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저희 한번 보여주시면 Wow, they're putting really good use of this bird eye view.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 That also, and many people are saying it's amazing. It's really amazing. 주민호님께서는 예행이도 시원시원한 곡으로 이따 들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3: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1: Yeah, one listener is saying 예근이, can you also play and sing out a very summery song? And she just said, of course, she has prepared one that's coming up very, very soon. 자, 첫 곡 너무 신났고, 두 번째 곡 너무 섹시했고, 이제 세 번째 곡 더더욱 기대됩니다.
2: 네, 세 번째 곡은 오늘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설레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막 남친 행세 좀 해보겠습니다.
3: 뺄게요.
1: The third song that he brought in for us today is called 설레 Uneasy featuring 백예린 originally. Orti says he wants to deliver this exciting feeling of his right now. And he says this is going to be honey to your ears, everybody. Three definitely contrasting vibes of a song. And today we are having so much fun. Tuning into, I hope you guys are having so much fun tuning into this wonderful, wonderful live stage. 그럼 바로 다음 곡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very next track, everyone, coming from Orti. This is Uneasy 설레.
4: Can I begin?
2: Yes. MR 좀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Is there? Okay.

0: 누구야 치지 마.
1: And there it was. So le uneasy by Ortiz. At the end, they were just like saying, "Don't look at me." 아니, 아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0: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올틴 래핑 보이스가 너무 멋지시네요, 정말.
0: 아 근데 과찬이십니다. 예, 네, 진짜 너무 목소리 멋있으셔서.
1: 맞아요. 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2: 요한님 목소리.
1: I sincerely am falling in love with Ortiz's voice. This is just wonderful. 딕션이 정말 귀에 이렇게 막 제대로 박혀요. 막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서 지금 신납니다, 굉장히.
0: 감사합니다.
1: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I'm loving the diction too. Like his pronunciation, everything. The deliverance is unbelievable. So many amazing comments coming in right now. 고막 남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시네요. Saying I do appoint you as the honey to my ear artist. More coming in. We have so many more. Hazelnut coming in right now saying she's loving it. And many people sending in a round of applause emojis for us today. 자, 올친님이 준비해 주신 곡은 세 곡이었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0: 네, 맞습니다.
1: 제가 맞다면 바로 다음 곡들부터는 이제 예근이님께서 네. 또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서로 같이 앵글에 나오니까 네. 네, 이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노래를 이제 선곡을 하자 네. 해서 일부러 이제 배려해 주셔서 곡 세 개를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피처링 있는 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 Amazing. She's saying prior to coming into our show, they chose out songs that have featuring artists originally of opposite gender because they knew they'll be in the same frame together for this whole interview. So the very next two tracks also are featured by male artists. 예근님이랑은 저희가 또 인연이 깊죠.
2: 네, 저 오랜만에 왔는데.
1: I mean, we did have 예근이 on our show a few months ago, and she's back this time for a live performance. 이번에는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super excited.
2: Thank you.
1: 자, 바로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Stay Up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너무 좋아해서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 이런 건데요. 네, 피처링 있는 곡이라서 이제 또 울티님한테 마이크를 좀 같이 해서. 노래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0: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사를 네. 못 외운 관계로 프리스타일 랩을 할 예정입니다.
2: 예.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프리스타일을 이제 기대하고 부탁한 거였어요. 제 이제
1: What?
2: 자랑하고 싶어서
1: 독점이네요. Well, well, well. Okay, so the very next song that Yegni prepared for us is her song that features June called Stay Up, Everybody. And because she wanted to ask Ortiz a favor to feature on the song, she asked him and he said because he cannot memorize lyrics, he decided to freestyle for us. Freestyle lab 너무 기대됩니다. It's going to be an exclusive freestyle performance here at the archive. 자, 주민호님께서 누둥 예그니 타임 같이 하시죠 올티님이라고 하시고요. Saying it is finally 예그니 time. Let's do this together, Orti. And also Stephanie says 무슨 스타일 프리스타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is going to be an incredible freestyle performance, everyone. Coming in from 예그니, featuring June originally, but today featuring Orti, everyone. 준비되셨을까요?
2: 네, 준비됐습니다.
1: Okay, here goes. Stay up.

0: royalty, let's go, bam.
1: 아까도 말했지 가사를 안 썼어. 가사 왜 울러다 하면은 까먹어. Yeah. 그래서 그냥 하는 freestyle 일상이자 일탈이니까 일탄지라서 이탄 왔으니까 입장 전부 다 즐겨주길 바래. 진짜 두 귀가 즐거워지는 시간 집갈 귀가 시간까지 계속해서 즐겨주세요. Yeah. The real soul, let's go.

0: Oh, that was Stay Up by Yegny. Oh my goodness. 저도 오늘 I'm not sleeping today. I'm staying up today. 오늘 잠 다 잤습니다. Oh my goodness. That was so cool.
1: Thank you.
0: Oh, how do you do that?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약간 올티님이 프리스타일 하듯이 네. 저도 이제 예 하는 거죠.
0: 스켓을 아주 정... 와... 잠깐 진짜 어디 미국 어디 있던 것 같아요. 막 뉴올리언스 갔던 것 같습니다.
1: 어이.
0: Just felt I was in New Orleans area. Did you hear that scat? 그 얘기님 다음 곡 가기 전에 그 스캣의 비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What's the hidden secret behind tip behind scat?
1: Maybe is imagine a character. 캐릭터를 상상해서 그 사람의 말투를 고민을 해서
0: You have to imagine a character?
1: Yeah, 그리고 가사 내용이랑 어울릴 만한 말투로 말을 한다. 근데 oh. 음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oh. 쉬운 것 같아요.
0: Okay, so yeah, it's like a melodic way of speaking, but in non-linguistic way, which is so cool. 아,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저 정말 친한 동료인데 네. 사실 그 저희는 너무 격 없이 지낼 거잖아요. 네. 가끔 이렇게 본업 모먼트 옆에서 보게 될 때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귀국한 지 며칠 안 되셨는데 냉방병 걸리셔서 와가지고 컨디션 진짜 안 좋았거든요.
0: 아, 정말요?
2: 근데 완전 역시 프로네.
0: Amazing. Ulti is saying, you know, they are so close to each other, so they don't really get to see this charm of each other. So he says he feels this distance between the two right now, seeing her do her professional performance as an artist. And also, Ulti just explained that Yegny is actually kind of under the weather right now. She just came back from a volunteering service abroad, and now she has caught cold. 나 아마도 그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아, 이거 그 드라이한 목소리가
1: 이제 정착해야 되겠습니다. 안 좋아지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약간 드금해서
0: 아 드금 느낌으로
1: 네, 그런 느낌으로
0: But let me be honest with you. I love this coarse voice right now. Bringing on such incredible texture. Janet님께서 어쩐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허스키하다고 말씀하시네요.
1: 오, 예. 감사합니다.
0: Saying your voice is very much more smokier than before. 자, 이쯤에서 저희 바로 다음 곡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Looking forward to the next performance. 어떤 곡일까요?
1: 예, Hangover라는 곡이고요. Hangover에 대한 노래입니다. 많이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아, 자존심 때문에 아이, 난 괜찮아. 난 그렇지 않은데? 나 안 취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라이브를 네. 위해서 좀 편곡을 해봤어요.
0: 허, 정말요?
1: 네.
0: Okay, so the next song is called Hangover, everyone, by Yegny. She says the song is like that strong denial saying, I am sober, I am not tipsy at all. But for this specific performance today, she rearranged it to a very special version. 오늘 저희를 위해서 정말 큰 선물을 두 분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아,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됩니다. 바로 다음 곡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1: 네, 들어가시죠.
0: Okay, everybody, here it goes. Yegny with the song Hangover.
1: Yeah, yeah.

0: Let's go, yo.
1: 예글이 목소리 예지의 hangover. 등장하자마자 게임 오버. 우린 오늘 밤이 동네를 접수해. Run this town like Jehovah. Range over 타면서 skirt skirt 해가 짓고 여기까지 왔네. 다른 사람들 인사해 반갑게. 그리고 우리는 또 술 먹으러 가야 해. 예근이랑 진짜 단짝이 됐네. 우리들은 완전 술친구. 자주 가는 동네 주소를 찾아서 내비로 주술 찍고. Yeah.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냥 반듯하게 짠짠짠. One shot one opportunity. 읽어가는 분위기

0: Bravo. My goodness, everybody. That was an amazing performance by Yegni Hangover. Oh. 저 지금 소름이 굉장히 돋았습니다. I got goosebumps. I'm getting shivers, right? 아니, 약간 그 몰입력이 어마무시하십니다. The way like she just jumped into her zone is no jokes.
1: 감사합니다. 이거 왜냐면
0: 아니, 같은 분 많으시죠? Just the same person, right?
1: Yes, I am. I'm sure of that. 네. 왜냐면 이거 뭐냐면 약에 취했는데 실제로 가사 내용이 취해 있으니까 이거 너무 몰입이 잘 되는 거 있죠?
2: 감기약에.
1: 어, 예, 감기약에.
0: Okay, so because she was feeling a bit under the weather, you know, she took some pills right now, of course, to help her cold, and she's like feeling a little bit hazy, and she was able to really bring out that haziness in her performance.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올티님 방금도 프리스타일이었나요?
2: 네.
0: That
2: 맞습니다.
0: was awesome. Olti's incredible freestyle. Wow. 뭐, hangover, game over 이런 거 어떻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Wow.
2: 아 근데 저도 너무 잘 부르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우티 이렇게 커가 해줘서 알았지. 넉넉히 보고 있었어. 진짜 오늘 좀 낯서네요. 너무 낯설어.
0: Olti also lost his timing because he was so into Yegni's performance just now. She's like, he's saying, she feels so distant for some reason today. Incredible. 자, 지금 정말 댓글들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이님께서 와, 그냥 진짜 아티스트가 많네요. So you guys are like true artists. Stephanie님께서는 저 술 끊었는데 술 취했을 때 기분이 잠시 들었다고. Saying, I haven't been drinking for a long while, but I felt a little bit tipsy listening to this song. Incredible. 아, 오늘 두 분 케미가 어마무시하십니다.
1: 제 친구예요.
0: I'm saying you guys have great chemistry, and she's like, ah, he's my friend. 아, 잠깐만. 저희가 보통은 사실 한참 전에 퍼포먼스가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워낙 프리스타일적인 내용으로 가니까 지금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인터뷰 내용을. 네. Because we're taking on this freestyle vibe for the interview today, I would love to ask you a question. 두 분 곡만 따로 들었을 때는 사실 최근에 두 분 콜랩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의 곡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실. Recently they did a collaboration together. 곡 이름이 제가 알기론 릴스가, right? Reels Together. And listening to their solo performances right now, the song that we're going to listen to very soon, 릴스가, holds a very different tone. 이 곡을 함께 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르적인 면이나 사운드적인 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두 가지 너무 궁금합니다.
1: 첫 번째 거 대답하자면 저 K-POP STAR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13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죠.
0: 아.
1: 근데 그 이후엔 사실 연락하지도 않았고 뭔가 닿을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히.
2: 단골집에 그 술집. 네. 네. 동네 이제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다른 테이블에 계셨고 그래서 인사 서로 하고 그러다가 예근 씨 친구분들이 이제 다 자리를 뜨셔서 그냥 혼자 좀 외워 보여서 그냥 같이 노실래요? 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친구고 계속 음악을 성실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혹시 저한테 뭐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달라 하고서 이제 언젠가 제 콘서트에 한번 놀러 오셨고요.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예근 씨가 보내준 비트가 릴스각 비트였습니다. 그래서 예근 씨가 제 공연을 보고 이 형님과 그냥 이 릴스각이라는 주제로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주신 거죠. 네.
0: 오케이. 그게 이야기군요.
1: 네, 맞습니다.
0: Okay, number one. The two artists that we have today, Olti and Yegni, they met about 13 years ago through an audition program long time ago. After that, they lost touch, but randomly they met at a local bar. They were sitting on different tables. Yegni's friends, they all left. So Olti invited her to join him and his table. So they were having a talk, catching up all together. Later on, she reached out to him after watching his concert, saying, I have a beat like this. Do you want to work on this together? And Yegni proposed this idea, and they came up with this very next song they're going to sing for us.
1: Yeah.
0: 그래서 준비하신 곡이
1: Lilskog.
0: 저희 노래 너무 좋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나오자마자 틀었습니다.
1: 어이, 감사합니다.
0: We love this song. We also played it on our show before. 굉장히 귀여운 율동도 있더라고요. dance challenge, right?
1: Yeah, 맞아요.
0: We'll get into that very, very soon. 바로 다음 곡이죠.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Let's Go.
0: 한 번만 yeah. 간단하게 소개. 네.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예, 릴스각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담을 수 없는 진심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릴스각이라는 곡이었고요. 울티님이 이제 뮤즈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들어주십시오.
0: Okay, seeing there is meaning even in those short form content. A short time can carry so much meaning. Is the meaning behind the song, everyone? She says, please. Chew it and digest it. Have fun listening to this wonderful song. Ulti is the muse to this production. 바로 가볼까요?
1: Yeah, let's go.
0: La la la, 맞죠?
1: 네, 맞아요.
0: All right, here it goes. Yegni featuring Ulti, their collaborative tune, 릴스각 Reels Together. La la la, la la la.

채 팬티를 내려 좋아요 눌러주 난 반나체가 차갑게 묻어져 막아낸 시대가 무대를 벗겨 뜨겁게 다가져 철판에 얼굴에 둘러 덮여 눈물이든 고기든 집을 잡아 길이 춤추는

0: applause. Round of applause.
1: 요리요리요.
2: 아, 두 분 안 가시면 안 돼요. 아, please don't leave. I'm having so much fun. 아, 진심으로 아, 너무 즐기시는 게 보이니까 아, 너무 신이 납니다. 이게 제 음악의 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They're having so much fun performing and that joy is contagious. Everyone in the room, everyone outside the room, they're enjoying it so much. I hope you guys are also getting this positive energy through Ulti and Yegni today. 스테파니님께서 릴스 각이다 정말 두 분 합이 너무 좋습니다.
1: Thank you.
2: Saying this is true reels content. You two have amazing, amazing synergy. 자 이렇게 정말 신나게. 음악 듣고 또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습니다. we have two minutes left, everybody.
1: Yes,
2: just ask a quick question. 릴스 각 춤 있잖아요.
1: Yes.
2: 누구 작품이에요? Who made the choreography?
1: 제가 AI에게 부탁한 댄스입니다.
2: 아, 정말요?
1: 네.
2: So the dance challenge, everyone. The dance move choreography was AI generated.
1: Yes, right.
2: Oh my goodness. 이따가 한번 가르쳐주세요, 끝나고.
1: 네, 나중에 아니라 바로 알려드리죠.
2: Okay, she'll teach us how to do the dance later on. 자, 오늘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미 알고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 정말 좋은 쇼케이스가 됐던 것 같고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으면 두 분 다 말씀 부탁드리고 anything we can look forward to in the upcoming future.
3: 투명한 계획이 있다면 10월 9일 한글날 100주년입니다. 한글이 창제된 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그런 거를 의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좀 제 노래를 맞춰서 발매할 예정이고요. 되게 때이른 스포일러지만 오늘 이 공간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제가 에너지를 받아가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월 9일에 한글 100주년을 맞이한 올티 싱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브라보, 브라보. 그게 또 아리랑의 역할이죠.
1: 예이!
2: 감사합니다. A very, very transparent, honest spoiler here, everyone. Ulti will be releasing a song to celebrate the 100th year of 한글날 dedication day, everyone. That's the Korean alphabet, Korean language day. He'll be releasing a song to celebrate this very ceremonial, symbolic day. So make sure to go check it out. October 9th it is. 예그이님은요?
1: 저는 이제 금방이죠. 토요일 날 저녁에 사는 게 꽃 같다라는 곳에서 베뉴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이번 주 토요일이죠.
1: 예, 맞습니다.
2: This Saturday, everyone, she has a gig coming up. It is available by following their Instagram account right now. You'll be able to find all the ticketing information, all the venue information, and everything. So please go ahead, support them by leaving comments, liking them, following them, sharing, reposting, doing dance challenge. Give them all the love, everybody. Please, coming from our team and truly as a fan too. 저도 팬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guys and meeting up quite often.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덜미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티였고요.
1: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예근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Yes, so that is Ulti and Yegni saying thank you for inviting them. We had so much fun. Thank you once again to the two of the musicians joining us today. The Archive is a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Johan Lee. Today, we're blessed by Yegni and Ulti. Send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everyone. This is coming from Yegni. The song is called 출래불사춘, Spring is not like spring. We'll be back tomorrow at 4 p.m. KST. Make sure to meet us here right on time. Thanks for tuning in and bye-bye, everyone. One, two, three.
1: Bye-bye! Bye-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ance.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like I mentioned earlier, the second hour's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et You Up.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today's guest without further ado. We're joined by the global boy group Baeyon, who sings about the season of youth. 오늘 나오신 분들이죠. 청춘의 계절을 노래하는 글로벌 보이 그룹 Baeyon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배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유후! Alright, let's go through each of the members. 자, 그렇다면 한 분씩 개인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배영의 진위입니다.
0: Alright, his name is Jinwei and...
5: 안녕하세요. 배연의 마사토입니다. Thank you.
0: His name is Masato. And
6: 안녕하세요. 배연의 youngest 막내 만호입니다.
0: His name is Mano. And
7: 네, 안녕하세요. 배연의 리더 센입니다.
0: Oh, he's the leader, Sen. And
8: 네, 안녕하세요. 배연의 IC 테루, 테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Alright, his name is Teru. And last but not least,
9: 안녕하세요. 배연의 아양입니다.
0: Yeah, his name is Ayang, and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Baeyon or Baeyon in Korean pronunciation. With that, in case we're joined by listeners who might be slightly unfamiliar with your presence in the industry, could you guys introduce yourselves? I mean, in terms of the group,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이제 Baeyon 여러분들을 잘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Baeyon은 어떤 그룹인지 세계국어로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5: 좋아요.
0: Which language should we begin with?
5: 그러면
6: 한국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춘을 노래로 약간 그 표현하는 사람들로 약간 저희는 청춘이라는 컨셉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약간 떠올리시면 뭔가 청춘이 생각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Thank you.
4: 맞아요.
0: Now?
8: 네, 日本語で言うと 僕たちのグループは青春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いつしか僕たちの歌やこの存在が青春だな

0: レイヨンは青春だなと感じられるようなグループになってみたいです。
1: イエーイ。
2: 那我来用中文来说，微用的话就是以青春为概念，然后我们的最新专辑出道专辑是把青春比作不同的天气，然后来形容青春中会遇到的各种事情的一个组合。对，
1: 耶、
2: International. Incredible.
1: Thank you so much. Anyway, their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eyon states it's an acronym for Voices Amplify Youth, Open New Narratives, and it represents the idea of amplifying the voices of youth and opening the door to the new stories. And tonight we're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them, so do not go anywhere until the end.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Guys, what were your first impressions of each other when you first met? 처음 만나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습니까?
3: 일단 제가 말하면은
1: okay.
3: 약간 these four members like Ayang, Sen, Sato and Jinhui was like in a like trainee show like it's called Boys to Planet. 근데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제가 이제 딱 인코드 들어갔을 때 약간 뭔가 연예인 보는 기분이어가지고
1: oh, wow. 네.
3: 그리고 I first saw Sen and he was like so handsome. I went to the toilet and I like texted my mother that oh these trainees are so handsome.
4: What about me?
1: Yeah. What did your mom say?
3: She agreed. Yeah.
1: Yeah. Did she not say things like son you also look amazing? No.
3: 아, 그런 말 하기도 했는데 근데
1: yeah, she did. Yeah.
3: The first thing was like she agreed. Yeah.
1: Okay. Well, thank you. Yeah, thank you. All right. Anyone else? 다른 분들도 좀 있을까요?
2: Yeah, when I first met the Teru and the Mano, mm-hmm. it's really like a child because 근데 their age is also child, mm-hmm. but they're looking the more child looking.
1: Okay. Yeah. Well, thank
2: it's very
1: you.
2: Cute and but it's a little bit
1: it's okay. Take your time. Yeah.
2: It's a little bit I might have some 그 고정 some worries to how to ge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two new members.
1: Okay. Then the next question that begs a question. So how did you guys get close with each other? 그럼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Is there something in specific you guys did together to be more tight with each other or something?
5: 그런데 뭔가 근데 서로가 일본어랑 중국어랑 네.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네. 약간 서로가 약간 다른 언어로 써보고 네. 뭔가 섞어서 말을 하고
1: 멋있다.
5: 저희도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네. 약간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1: 오케이. 그다음에 아양 씨 그러면 중국어로 뭔가 저희가 배워볼 만한 간단한 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How do you say hi in Chinese?
6: Hi.
1: 你好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你好 is how to say hi in Chinese. And how do you say hi in Japanese then?
0: Konnichiwa.
1: Konnichiwa. And last but not least, how do we say hi in Korean?
7: 안녕하세요.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Anyway, what I want to say is that congratulations on finally making your official debut. 드디어 데뷔하셔서 너무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8: 감사합니다.
1: 자, 데뷔하신 지 지금 약 이제 한 달 좀 안 됐어요. 7월 6일에 이제 데뷔하셨는데 데뷔하던 날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So what was going on in your mind when you just made your official debut?
5: 사실 저는 그날은 아직 네. 실감이 안 났어요. 오. 뭔가 무대도 했는데 뭔가 제가 오랫동안 꿈이었던 거라서 좀 그때는 아직 실감도 안 나고 신기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Okay. So overall about that day, he's still feeling very surreal about making official debut because it's been his long-term dream in his life. What about you, Masato 씨?
9: 네네네.
1: Masato 씨는 어떠셨나요?
9: 네, 저는 어쨌든 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데뷔 저도 실감이 그러니까 저는 실감은 이미 그 있었어요. 그 뭔가 그 제가 방송에 나갔 방송에 출연할 때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때 약간 아직 데뷔를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받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약간 이게 약간 데뷔랑 좀 너무 가까웠어요. 제가 지금도 느끼지만
1: 그러면 약간 본인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다라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9: 네네 맞습니다. Alright. 확신이 원래 있었고
1: 오케이
9: 그게 맞다는 게 약간 나는 아 나의 생각은 이거 맞는 거였구나라는 게 있어서
1: 오케이 Thank you so much. Of course, it felt really surreal when we made our official debut, but I've always believed in myself. I always had that confidence to one day I will be making my official debut. But after appearing on that TV show, getting a lot of support from the mass public, he got reassured. And ta-da, we're looking at the result. All right, now on to the next one. 자, 그렇다면 이제 데뷔 무대를 마친 뒤에 가장 먼저 연락한 분이 누구인지가 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So after your debut stage, Who was the first person you contacted, Mr. Jinwei?
2: Oh my God, Mr. Jinwei. The first person I contacted is my mom.
1: Okay.
2: Yeah, it is very. It's Ashu also.
1: Oh.
2: My mother have something to must to do. Can't come our showcase. 그래서. First contact with her and share my happiness and how excited I was yeah at that time.
1: I'm sure she's very proud of you. Thank you so much. What about you, Mr. Teru?
0: Oh, 저도 가족이에요. 뭔가 많이 도와줬었으니까 너무 감사도 있었으니까 많이 문자 보냈어요.
1: Okay, I sent my family a long text after the showcase was don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연습생 시절과 이제 데뷔 후에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So compare that what you imagined during your trainee days. What was the biggest difference about actually making your debut? 마노님?
3: It was really a hard time during the trainee like times. 근데 약간 데뷔하고 나니까 사실 그 트레이니 하면서도 뭔가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거니까 뭔가 하면서 약간 좀 흥미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그런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돼 너무 그냥 그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약간 그런 감정이 약간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1: Thank you so much. So even before making our official debut, every moment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for all the members of Aeon is because that's what we wanted to do with our lives. And even after making our official debut,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fans out there for supporting us. 자, 그렇다면 이제 앨범 이야기를 조금 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Now, we have to speak about their first EP album. It's called Youth Today. Could you guys walk us through the tracks, please? 자, 그렇다면 트랙들 한 곡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3: 일단 Super Lucky Song 제가 하겠습니다.
1: Let's go!
3: 이거는 약간 디스코 리듬에 약간 좀 베이스 라인이 조금 멋있는 그런 곡인데요. 약간 이 곡이 좀 뭔가 그 타이틀에서도 Super Lucky인 듯이 약간 뭔가 행운을 청춘이랑 뭔가 날씨에 빗대어 표현해가지고 좀 저희에게는 좀 의미가 깊은 곡인 것 같습니다.
1: Alright, thank you so much. The first track is called Super Lucky Song. And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it states it's a disco-inspired track with bright bass sounds, a funky bass line, and colorful synthesizers. And it compares the excitement of new beginnings and you to a beautiful day filled with good luck. And it means something special to the members. Now, on to the next track, please. 자, 두 번째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5: 네, 저희 배연의 타이틀곡 무아는요. 일단 타라뿔기 쉬운 멜로디와 일단 저 천천의 설렘을 가득 담은 감성, 그리고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It's the title track from the album. The name of this song is called Mua, and it's a bright and refreshing high teen dance pop song, and it's an easy to sing melody and catchy signature sound is what it's known with, and the song turns even the hot summer sun into a symbol of love and youthful excitement. Now on to the third track, please change us 한번 트랙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다음은 트랙은 가리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아, 소나기 뒤 맑은 하늘처럼 오. 자신만의 길 향해 나아가는 전주를 담았습니다.
1: Okay, 네. So the third track is called Got It, and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it states that like the clear blue sky after a summer shower, the song tells the story of leaving worries behind and confidently moving forward on your own path. Now on to the next one, please. 자, 이제 다음 트랙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네. 에 와타데이는 거친 바람도 아무렇지 않게 직면하며 터져나오는 에너지와 벅차오르는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곡인데요. 제 개인적인 그 이 와타데이라는 느낌은 가사 중에 파란 반대로 달려도 바르잖아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바르잖아라는 가사가 있고 그 바람 맞아도 우리 다 같이 가볼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무아에 따라 좀 남성미 약간 오빠미가 좀 있는 노래입니다. 약간 갈까?
1: Well, thank you so much. So this description of this song states that it's a song capturing the powerful feeling of facing any challenge without fear and moving forward with confidence. And there's actually two lines from this song that Masato really likes. And the first one was 첫 번째 좋아하시는 가사가 뭐였죠? 한 번만 더 네. 불러주시면
9: 네 제가 와타데 중에
1: 네
9: 근데
5: 아까 했던
9: 거. 아까 네, 했던 네. 바람 반대로 달려도 바르잖아.
1: Yeah!
9: 라는.
1: And there was another one, right? 그리고 두 개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9: 네, 네. 저의 그 파트인데.
1: 네.
9: 아무 각도로 찍어도 잘 나와 오늘따라.
1: Yeah!
9: I shoot like a star.
1: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last track, please. 자 마지막 트랙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Where My Youth Lives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집 같은 전체가 되어 전춘의 시간을 따뜻하게 함께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1: Okay.
5: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가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Yes. So the last track is called Where My Youth Lives, and it talks about the place where our youth belongs and the people who make that place feel like home. And the special thing about this song is that the members participated in writing the lyrics. 자, 가사 어떻게 쓰셨나요, 처음에? 어떠셨어요? How was it working on this song together?
3: 근데 저희가 약간 가사를 쓴 약간 그런 약간 뭔가 그 경험이 별로 많이 없었어가지고 뭔가 딱 처음 받았을 때 저희끼리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했는데 데드라인까지 뭔가 약간 다들 잘 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합니다.
1: Okay. So since we're not much of an experienced lyricist ourselves, we kind of got lost at the beginning, but I'm glad we made it till the deadline. Well, thank you so much. And YZ2XI says, Sen, 한국어 더 는 것 같아요.
5: 아 진짜요?
1: Oh, your Korean sounds much better than the past.
5: 아 진짜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눈 감고 들으면 사실 모를 것 같아요. 정말,
5: 아 진짜요?
1: 정말 너무 잘하세요.
9: 그렇게.
5: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9: 아직 부족합니다. 네.
1: 자 그렇다면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앨범에서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So out of all the songs in this EP, which one is each member's personal favorite? Let's begin with Mr. Ayang. Ayang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6: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What a Day.
1: Okay, What a Day it is. What about you, Mr. Teru?
0: 네, 저는 Got It입니다.
1: Got It. What about you, Mr. Sen?
5: 저는 타이틀곡 무아입니다.
1: 무아. And Mr. Mano?
3: 저도 테르 형과 같이 Got It입니다.
1: Okay, Got It. What about you, Mr. Masato?
9: 저는 생각보다 스파럭키 성 뭐 약간 귀에 계속 남아 있어요.
1: Interesting. And last but not least, Mr. Jin Wei. What's your favorite track?
7: 저는 Where My Youth Lives입니다.
1: 감사합니다. Interesting. So we have divided opinions about their favorite tracks, and that usually means a good thing because that tells that even the B-side tracks are worth paying attention to. Well, thank you so much. And before we listen to the title track, 자 이제 타이틀 트랙을 갖다 들어볼 시간이 벌써 돼버렸는데요.
7: 빠르다.
1: 저희가 사실 이 무아를 갖다 굉장히 많이 틀었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We actually played the song Mua several times on our show. And I was always curious who recorded that. Who was that person? 누가 그 파트를 녹음하신 거예요, 혹시?
9: 이게
6: 저요?
3: 두 명.
9: 맨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1: 그렇죠. At the beginning, Masato was the one recorded it. 근데 처음이라는 거는 다른 분들이 나중에 한 걸로 갈아 끼워졌다는 뜻일까요?
3: 아니요. 그 처음 파트 때 뭐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거를 사토 형이 하고 그리고 약간 좀 가사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태료 형과 아양 형이 했습니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9: 어쩌면 disgusting.
1: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진짜 I thought you guys were literally kissing the microphone because that's how intimate it sounds. 너무 가까이서 제가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누가 와서 뭐야 이런. Alright, with that, let's have a listen to this title track. I guarantee you, you guys will fall in love with this song if it's your first time hearing it. We have Mua by Veyon.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Mua by Vaeon.
1: Yeah.
0: And yeah, we were talking about a lot of things off air, but unfortunately I will not be able to share that on air. With that,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right away. 자, 이제 다음 파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yes or no quiz time입니다. So, yes or no. Up next we got the yes or no questions. What they're going to do is, after hearing the questions, they're going to answer in either yes or no within 3 seconds. 자, 이제 질문을 듣고 3초 안에 네. yes면 yes, no면 no 해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get to the first one. It goes, there are memb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 the group. You ever notice culture differences between each other?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멤버들이 많은데요. 문화 차이를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3, 2, 1, let's go! I feel like we have a lot to talk about this! 되게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잠깐만요. 처음으로 아양 씨가 밝게 웃었어요. What was the biggest cultural difference? As you felt?
2: 저는 네. 생각해 제일 차이는 음식.
0: 음식.
3: 맞아.
2: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진짜 달라요.
0: 달라요? 네. Oh, that I didn't know. So the biggest cultural difference that he felt was in terms of food. And he noticed that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Chinese food and Korean food. So what's so different about these two cultures? 어떻게 다른가요?
2: 중국에 중국 아니면 왜냐면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아 중국에 있을 음식 한국 없어요.
0: 아
3: 맞아 맞아.
0: Because he couldn't find certain foods that he enjoyed from China and South Korea. That's why. Well, thank you so much. Now, anything else this time? I feel like asking Mr. Mano.
3: Oh,
0: I mean, you as the only Korean in the band, you must have gone through your
4: Actually, I'm similar with Ayang,
0: right?
4: Like the foods. Yeah. Usually, Jinwi Hyung eats always Chinese foods. Mm-hmm. So, 약간 한 번씩 시도해 볼 때가 있는데 진희 형이 약간 배달시키는 중국 음식들을. 근데 뭔가 그거에서 약간 좋은 점들이 좀 있긴 해요. 약간 뭔가 약간 다른 맛을 느끼고
0: like you get to experience the things that you didn't get to experience
4: It's so tasty.
0: Oh, is it?
1: So tasty. Wow.
3: 맞아.
0: 그렇다면 한 번 더 가봐야겠네요. Mr. Jinwi.
3: Yeah.
0: Recommend us a good Chinese food that we can eat in South Korea.
5: Yeah, it's of course the I must recommend the durian.
0: What?
5: And in the hot pot, I always ate the pig brain and the blood. It's but
0: just hearing it by the words are pretty grotesque, like blood.
5: I know it sounds weird, but if you try it, I bet you will love it.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I would love to try those, except for that durian part. All right.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일본 분들에게도 가보겠습니다. Mr. Teru.
6: 네. 아, 저는 뭔가 신발 차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뭔가 숙소 안에랑 밖에 나갈 때 신발 펑효이랑 승효는 똑같이예요.
3: 어, 아니는데요?
6: 야, 맞아요. 만우 말해주세요, 만우.
0: 오케이.
6: 한국어.
4: Slipper?
6: Yeah.
0: So you're not used to wearing slippers inside, right? Is that what it's about? 아, 그러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게 약간 좀 신기하다. 이런 거
6: 맞아요?
7: 아, 그 저희가 안에서 신은 신발 그 슬리퍼 있는데 그걸 신고 편의점 가.
5: 근데 저는 안 했어요.
0: 와.
6: 특히 승형?
2: 저는
6: 아니에요.
0: They all started exposing themselves. So according to Mr. Teru, was it Mr. Jinwi? Jinwi 씨가 그런 거죠?
1: 포다스 아니요.
0: I am shoe. So I usually takes his slippers, which is something they wear indoor, to the convenience store outside too.
2: 이거 아니에요. 저게 신발 있어요.
0: And I was like, fake new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next question is also about food. Do you have a favorite Korean food?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In 3, 2, 1, let go. Ba-bam. We're gonna go back to Mr. Masato.
8: Yes.
0: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8: My favorite food is sonji.
0: Oh. That's blood jelly, by the way. Like sonji?
8: 맞습니다. 제가 그 언제지 연습생 시절 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연습 끝나고 좀 일찍 퇴근했어요. 일찍 퇴근하다가 그 그때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선재 해장국 가게 갔거든요. 그때 거기서 진짜 연습도 힘들고 이제 아 끝났다 먹어야지 해서 야무지게 진짜 이렇게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0: 정말 맛있었나 보다. So it's after a training session, and 네. that day we had an early wrap up, and right after that session, I went to this blood jelly restaurant along with a couple friends of mine. We call this Sonji, and ever since I fell in love with it.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아 그러면 그것도 해봐야겠다. 일본 음식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If you were to recommend Japanese food, an authentic one to a foreigner, then what would it be? 진짜 like this traditional Japanese food.
2: Yeah, yeah, yeah. 어떤 거 싶어?
6: 있어요.
0: Okay.
6: 사실은 템푸라 스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좋아서 아직 저는 한국 음식 체인은 없어요.
0: Since that's his favorite food, tempura sushi, he still has no favorite Korean food yet. Can we have that in Korea too? 한국에도 있나요?
6: 네, 있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0: But it's slightly different. You gotta visit Japan to taste that authentic food.
4: 맞아요.
0: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s there something you really want to hear from your fans? 나는 우리 팬들에게 듣고 싶은 칭찬 혹은 말이 있습니다. 3, 2, 1, let's go! Alright, I was waiting for this question because I was about to ask this question to Sen, but he said no. 제가 원래 이 질문을 Sen님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Like you legit just said no. 왜 no인가요?
7: 근데 이 no는 약간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니라 약간 팬사 때도 좀 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보다 팬분들이 이제 뭔가 있는 곳 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맞아 이제 팬분들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으면 그것도 저는 행복하고 okay. 말보다 그런 거
0: Okay, so he said, I already told my fans a lot of times about this through our official fan meet and greet event. What I told them was instead of saying words of affirmations or support from you guys, your existence is what matters to me the most. Well, thank you so much. And now, let's ask one more person. 저는 한 번만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we're going to go back to Mr. Jinwi.
3: Oh my God.
0: What would you like to hear?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3: I'd like to hear... 진이 오빠 사랑해.
2: To be honest, whatever my fans, the age,
6: is, to be honest,
2: yeah, the age is higher than me or it's lower than me. I always want to hear they call me 오빠.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s your phone's photo gallery filled with one particular type of picture? Now, this one's a little big, but 나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어떤 특정한 사진이 많습니다. In 3, 2, 1, let's go! Okay, Mr. Mono.
4: 저는 약간 뭔가 제 약간 셀카 이런 것보다 저는 약간 연습 영상이나 아니면 뭐 약간 연습생 때 했던 그런 뭔가 네 그런 영상이나 약간 사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Oh, okay. The pictures that I have the most in my photo gallery is not the selfies, but those are the footages from my trainee days. Well, thank you so much. And who else said yes? Mr. Aya, I believe you said yes to this, right? Yes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2: 맞아요. 저는 심심할 때 저는 외모 체크 해요.
8: 외모 체크?
0: Okay, just to check his look on his phone.
2: 그래서 휴대폰 중에 셀카 많이.
0: Oh, so he has quite a lot of selfies in it. Well, thank you so much.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s there something you really want to say to the fans who love your music? 우리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 2, 1, let's go! I'm going to let the leader say, make a speech for the fans. 자, 선생님.
7: Okay. 일단 저희 무대나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여섯 명 다 똑같은 마음인데 뭔가 저희 무대나 그런 노래를 듣고 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좋은 노래로 컴백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0: Wow, while he was making that speech, I really felt that sincerity he's got. 진짜 완전 진심이 느껴져서 멋있는 것 같아요. So he said,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both our music and our performances, but I want you guys to feel, what I want you guys to feel when listening to our music is the happiness. 자, 그렇다면 음악 이야기 나온 김에 음악 한 곡만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Speaking of music, let's listen to another track from the recent album. It's called What a Day. 자, 그렇다면 What a Day 들을 때 이 부분 꼭 집중해 주세요 하는 거 있을까요? Is there a part where you really want the listeners to like really hone into?
4: 약간 the lyrics it has like build ups like 그 첫 번째는 약간 뭔가 좀 그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느낌의 가사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애써 외면한 나쁜 기억들을 마주할 거야 이런 느낌의 가사들이 있는데 근데 뭔가 곡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좋아지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뭔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so the message of this song is what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At the beginning, it contains certain negativities. It's all about that facing negative memories from the past, but it's all about the song is all about overcoming those memories. What about you, Mr. Masato? What would you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8: 저도 포커스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그 영어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 I should like a star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몇 번 정말 많이 녹음을 하고 나온 좋은 부분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뭔가 좋아서
0: Alright, so that English part that he just recited for all of us is the part that he really struggled while recording. So I want you guys to like really pay attention to that part and recognize how much of a hard work I put into it. Yeah. With that, we a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e track and we'll be right back. We have What A Day by Veyon. Enjoy!
8: Yay! Enjoy! Woo!

0: actually from. Anyway,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이제 Q&A 타임이 왔습니다.
1: 기대돼요.
0: 여러분들이 질문을 직접 읽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So the members are gonna actually read the questions out for the senders, and the members will try to answer them as many as possible. And if you forgot to submit your question,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comment on YouTube. 자, 지금부터라도 질문 보내는 거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YouTube 코멘트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uys, if you guys don't mind, could you guys ask the listeners to send in their questions through YouTube in your languages, please? 일본어로도 한번, 중국어로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 So can't.
0: Yeah, yeah, let's go.
3: 그, 네. 네, 중국어로 약간, 네,
0: 질문 약간, 보내주세요라고 네. 한 번만 말씀.
2: 请多多给我们发一点问题过来吧.
0: Yeah. Now in Japanese, please.
4: 네. 皆さんこのラジオで質問とか送れるらしいので、もしよければ送っ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大好きだよ。嬉しい。
2: 귀여워.
0: 자, 그렇다면 먼저 받은 질문들부터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할까요?
4: 네.
0: Alright, we're gonna begin with Mr. Masato. Let's go.
4: 네.
5: 배영, 막방 끝나는데 앞으로의 계획 알고 싶어요.
0: Oh, now that your promotion is over, I wonder what the future plan is.
4: 저의 계획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있고 저희도 아직 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뭐지? 그 엄청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있고 그 좀 해외 나가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하고 매형 계정 많이 체크해 주세요.
0: Thank you so much. Stay subscribed to our official channel V on. And at the moment, I don't want to spoil anything, so it's confidential at the moment. But I want you guys to know we do have many plans lined up in the future. And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Mr. Mono.
6: Yes. 저는 이제 Deep Sexy Voice로 가겠습니다.
1: Oh my god.
0: Let's go.
6: Let's go.
1: Oh my god.
6: 마사토랑 마노 이번에 연방 스페셜 MC도 했잖아요. 하기 전에 연습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연습했는지 궁금해요. 다들 멤버들도 음방 MC처럼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는지 말해주세요.
0: Okay, so Masato and Mano, they both appeared on a music show as co-hosts, and I wonder what that experience was about.
6: 일단 사토 형이랑 저랑 뭔가 그 매니저님이 계신데
4: 그치.
6: 그 매니저님이랑 같이 뭔가 약간 매니저님이 그 다른 MC분 역할을 해주셔서 맞아요. 이제 저희끼리 뭔가 연습을 한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4: 진짜 많이 했지.
0: Okay, so while they were practicing for that hosting event, their manager was there to partner up, reciting the line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Let's slide into the next question, Mr. Sam.
7: 안녕하세요. 폭염으로 더운데 다들 건강히 활동해 주세요. 뜨거운 여름을 오. 견딜 수 있게 멤버들의 여름을
0: 최애곡
7: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0: All right. All right. So could you guys recommend us good songs to listen to during summer? 자, 그러면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r. Sen, let's go.
7: 일단 저희 매연의 곡은 다 좋습니다.
4: 맞아요.
7: 진짜 시원하게도 할 수 있고 피가 와도 그럴 때
4: 들을 수도 있고
0: okay.
7: 힘들 때도.
0: Alright, our every songs by us are good to listen to under any circumstances.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Mr. Teru, let's
8: 네.
0: go!
8: 최근에 TMI 하나가 있다면
0: Give us a TMI 네. of the day!
8: 제가 우리가 마지막 방송, 생방송에서 뭔가 네. 팬분들도 있었는데 뭔가 다른 팬? 다른 선배님 팬님 엄청 큰 목소리 배용 배용 배용
1: 맞아 맞아
8: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0: 근데 목소리가 배용
1: 엄청 도전
8: 너무 기뻤었어요.
0: Oh wow, thank you. So during their last live performance, he heard other fandoms screaming out their name like Veyon, Veyon. And that was really moving and

0: emotional moment for him.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영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활동 같은 거 있어요?
1: 저는 일단 네. 아무래도 일본인이라서 네. 일본 가서 콘서트도 좀 언젠가 하고 싶고 일본 바라이티도 좀 나가고 싶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Alright, so the question from this person was, is there anything you guys would like to try and if try out in terms of something new in the future? And Mr. Sen said, as a Japanese member myself, I would like to throw a concert in Japan. 자, 그러면 yeah.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we gonna go back to Mr. Ayang.
3: Mr. Ayang.
0: Ayang 씨는 뭘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4: 근데 저는 생형 똑같아요, 진짜. 강수도 하고 싶어요.
0: 아, 맞아, 맞아. 콘서트.
4: 진짜 저희 매형 앞으로 더 열심히
0: 하겠네요. All right.
4: Family, Japanese, 중국, Korean도 하고 싶어요.
0: Oh, all right. So he would like to go on tour between three different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when his dream is basically the same. Let's send. Now on to the next one. Oh. 미타님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마사토 君가 오스스메노 한국 요리와 한국 음식 좀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Could you recommend us a Korean dish for the listeners?
2: 근데 일본어로 진짜 어떻게?
0: No, we gonna let it slide away. I forgot to tell you guys about this, but let's go.
3: 오스스메노 한국 요리와 やっぱり孫子ですよね。孫子に限りますよね。孫子。
0: If I were to recommend one Korean food, that'd be 孫子。孫子 only。
3: 孫子しか勝たんですよ。
0: Interesting.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또다른질문이되게많이들어오고있는데요. Ever 사류기구님이왜 마이에서 테루가 작곡한 파트궁금해요. So I wonder which part is written by Teru.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that last song, the fan dedicated song.
5: 네, yeah. 저는 조금 처음에는 일본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수정했던 다른 뭔가 만화랑 모르는데 조금 네. 수정했던 부분도 있는데 너만의 빛을 바라는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 들어요. 뭔가 제가 보면 팬분들은 너무 빛을 보여서 이 가사는 너무 소중해요, 저는.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while he was working on the draft version of it, he originally wrote that lyrics in Japanese and later got it revised into Korean. And his favorite line from his personal work is 너만의
5: 빛을 봐.
0: 너만의 빛을 봐. 네. I want you to focus on your own light. That part is his part and his favorite part too.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ow, time ran out. 시간이 다 됐어요.
3: Oh my god.
2: 진짜 빠르다.
0: 근데 빠르다. 저 여러분들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다음번에도 또 와주시면 안 돼요?
2: 진짜.
0: Could you guys like come back the next time you guys make your comeback, please? I really love their energy.
3: 와, 말을 해주신
0: 몰랐다. 감사합니다.
3: 영광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샌님이 대표로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말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저희의 데뷔 활동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 팬분들의 저희를 좋아해주셔서 해주시고 그럼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좀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운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응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Alright, so with that, we shall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for today is going to be Guided by Vaeon.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I'm going to leave it up to the members of Vaeon's to say their last goodbye to you guys. 자, 그럼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 Vaeon이었습니다.

0: 이따이가 내 이따이가 마 이따이가
1: 낭만이
0: 이따이가
1: 사랑이
0: 이따이가 내 이따이가 마 올기다이가
1: 해뜰라
0: 기다이가
1: 어쨌든 간에
0: 이따이가 내 이따이가 마 이따이가
1: 강약이
0: 이따이가
1: 한방이
0: 이따이가 내 이따이가 마 올기다이가
1: 해뜰라
0: 기다이가
1: 어쨌든 간에.

0: have a cruncher tuning in and left a comment. His smile and expressive way of talking make it hard to look away. 그 예쁜 웃음과 너무 표현력이 풍부한 그런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해주셨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0: Thank you so much.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Well, how did people around you react when you first started then? Like, did any of your friends or families, people around you support you by actually buying the products that you sold?
1: 사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넌 정말 천직을 찾았다. 누가 봐도 너는 쇼호스트였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So people around him said, you know what? This job was born for you. You were born for this job, as everybody said. It just fit him so perfectly, and everybody was so supportive in that way.
1: 그리고 이제 뭐 물건을 실제로 사주지는 않았지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소비 습관이 자기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은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주지는 않았지만 댓글들을 많이 달아줘서 이제 응원들을 많이 해줬었던 적이 있었죠.
0: 그런 응원이랑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라이브로 그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또 눈에 띌 텐데. Alright, so young consumers these days, they don't buy things that they don't need. So they didn't support him by buying the products that he sold, but they did support him by leaving lots of comments, live comments, which are really important for live commerce broadcasting in particular. Alright, well, you started at a relatively young age compared to other show hosts, right? There must have been both advantages and challenges. How was it like for you?
1: 사실 뭐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네. 어려서 장점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직접 써보고 경험해본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게 뭘 알아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네. So as a young, I guess relatively young show host, there wasn't that much advantages because with products, you have to have that experience of having used it, right? And the more experienced you are, the older you are, the more experienced you are is what people usually think. And the audiences might think, you're so young, what do you know about products?
1: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네. 조금 영한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금 어린 쇼호스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네. 지금 제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 트렌드에 빠르니까 또 그쵸.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All right, one advantage though is because the live commerce market has expanded these days and there are a lot of young trendy brands so they're looking for young young show hosts these days which is why Hyunwook is able to stick to this job and make a living. All right. Well, in Korea, live commerce has really evolved to become entertainment and a content in its own right. From a show host's perspective, Hyunwook, what makes Korean live commerce, I guess, uniqu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1: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1등 국가라고 하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중국들은 보통은 휴대폰 하나만 놓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대행사라고 하죠. 스튜디오들이 많아서 네, 네. 이제 앞에 스태프분들만 5분, 6분, 뭐 카메라만 4, 5대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더 크게 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0: Okay, so as for Korea, it's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which Hyunwook believes has the biggest sort of live commerce market because there are individuals who just have one camera in front of them and start their own live commerce. But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a lot of larger studios, like companies in the middle. So there would be like at least 5 different staff members in front of the camera and watching the show host carry on with the live commerce. So that's, I guess, a big difference.
1: 그리고 조금 더 한국 라이브 커머스는 네. 컨셉추얼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 방송을 했을 때 네. 연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라든지 네. 신혼부부 컨셉이라든지 그런 조금 연기의 컨셉추얼한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국 라이브 커머스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그렇게 컨셉을 잡는 게 타겟팅을 하는 목적이겠죠 아무래도?
1: 그렇죠. 아무래도 제품군이 조금 더 시골에서 산지직송한 브랜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정말 농부 컨셉으로 아이고 얘야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0: Okay, so also for Korean live commerce, there's a lot of acting involved too, and they set concepts in advance. So sometimes you would have to act like older people, the elderly people from the countryside, or he would act as a newly married couple. And this is all a strategy to target a particular target of people, all right? Okay, well, I guess in live commerce, you have to read viewers' comments and respond to them instantly, right? What's your secret to communicating effectively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1: 사실 방송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댓글들을 보면서 또 소통하는 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0: 아니요 안 쉬워 보여요.
1: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질문들도 되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가장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조금 더 캐치해서 하는 것 같고 네. 내가 뭔가 다음 이제 셀링 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딱 그런 부분의 질문들이 올라왔다 네. 하면은 이제 그걸 먼저 캐치하는 것 같아요.
0: 그런 질문들 보면 너무 반가울 것
1: 너무
0: 같아요.
1: 너무 반갑고 뭔가 너무 은인이 찾아온 네. 듯한 느낌.
0: All right, so the effective way for Hyunwook to read all these comments live and as well as to communicate effectively is to pick out the comments that others might also be curious about. And also, if he has to talk about another selling point of a product and someone has questioned that, then he would pick it up. And that would be, he would be really grateful to see questions or comments like that that could be a great segue to his next selling point. All right. It's not easy, but I think, yeah, you're amazing.
1: Thank you.
0: In that you're doing this. But let's take a little music break now. Mm-hmm. We'd love to hear one of your favorite songs, Hyunwook. What would you recommend for us?
1: 사실 요새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회사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신나면서 조금 시원한 노래 들으시라고 네.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를 추천드렸습니다.
0: 오, 좋습니다. All right. So it's pretty hot these days here in Korea. It really is midsummer, and people might be a little stressed out at their workplaces, or not. So he is recommending a song that's really bright and cheerful, and it is Mighty Mouth's La La La. We'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for more Brunch Club. Stay tuned.

0: At the end of each month, grab a seat to hear about artists from Artist with Insight, a way to wrap up the month with music. We have our monthly cafe, and he's back in the studio. It looks like black is the dress code today because June is bac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입니다.
0: Okay, Brooke is dropping by to say June is here on my birthday.
1: Oh, really?
0: Yes.
1: Who?
0: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0: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0: 그리고 Cookie is dropping by to say, I remember the year 2022, I discovered June. He's basically opened the door to my love for Korean R&B. He has been my top artist on Spotify since 2022.
1: Thank you so much.
0: You are even, his music is even my alarm.
1: Oh, wow.
0: 네. 알람을 해놓고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건 찐사랑인데.
1: 정말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이게 알람 노래를 해놓으면 싫어할 수도
1: 그쵸,
0: 있거든요. 그쵸. 네. 아무리 사랑하는 곡이어도.
1: 그쵸. 너무 많이 들리면 또 질릴 수도 있고.
0: 그리고 뭐, 네. 아침에 깨우면 아무리 달콤한 그쵸. 목소리로도.
1: 저도 제가 제 노래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싫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방송을 한다는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0: 네 제가 살짝 감기 기운
1: 아추아추
0: 네 아추아추
1: 감기가 와가지고 네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텐션은
0: 네 아유 뭐 에.
1: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0: Okay, 네. so his condition overall is fine. The tension is there, but he does have a summer cold at the moment. So he wants to ask for your forgiveness for wearing a mask today because he doesn't want to make anybody else sick in the studio. So that's why he is definitely doing that. We have Mickey dropping by as well. Anaga saying that this is definitely your sign to make a wake up call. 여기서 하면 그럴 것 같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준만의 모닝컬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0: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고 그 이렇게 매일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시고 네. 뭐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알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네. so yeah, he feels it's a great idea. I'm like, don't do it now because I want him to be in his best condition to do so. But I was like, maybe you can make like a morning call and then put it like on SoundCloud or on your stories or on your feed or whatever so that everybody can download it. But yeah, he says that he has his as barking. He loves dogs, but he has a barking alarm because, and he literally wanted to break his phone today. And so he gives a big kudos and a hug to everybody who has to wake up every single morning and go to work. Because we all have to go to work and go to the grind and whatnot.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저는 이제 이 앨범 그 날짜가 나와서 mm-hmm. 네 공표를 못 드리겠지만 네. 날짜가 나와서 네. 그 이제 후반 작업 촬영 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온 촬영도 좀 많고 어. 뭐 지금 많이 많이 컨텐츠를
1: 좀 하려고
0: 만들 생각이라서 어. 진짜 막 쇼츠 300개 막 어. 아, 이 배트맨 이거 좀 돌릴 수가 없는데 이거. 어. 어쨌든 그 정도만큼의 양질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촬영하고 계속 뭐 작업 후반부 작업하고 그다음 운동하고 네, 음악 듣고.
1: 아, 스토리 보니까 네. 계속 뭐 작업이랑 뭐 믹싱이랑 뭐 이렇게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믹싱 중이라서 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녹음을 더 안 해도 되니까.
1: 아, 근데 솔직히 간혹 그 믹싱 과정에서 아, 이거
0: 그랬었어요. 한 달 내내 뭔가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어허. 부분들을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지금 파일명이 그 확장자 파일명이 이제 진짜 최종 네. 최종 진짜 끝 여기서 더 바꾸면 사람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파일을 지금 바꾸고 있다가 이제 픽스를 해가지고
1: 네네
0: 이제 믹스를 들어간 거죠.
1: Okay.
0: 네, 완벽한 믹스.
1: Okay. So he's been definitely been spending the month with finishing up the touches to his album. Apparently, he's planning on releasing a lot of content once the build up to the album and also like the album drop is getting there. He can't tell us the release date, but he's got like 300 shorts and reels ready for us, which is a good sign. But he's in the mixing process, and I was like, you know, because and he's really excited because he's done with the recording process. But I was like, let's be honest, as an artist, like even in the mixing process, like sometimes you go into mixing and you're like, and he's like, actually, that's what happened. And so he actually has been spending the past month, like it was supposed to be in the mixing process, but then he was like, and then he went back. And so a lot of the file names are like, final, like do not edit any longer. Like this is how far he's going to saving the files so that he stops himself from going back and changing everything.
0: 그게 사람 사는 거죠.
1: 네, 아유, 뭐, 네.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근데 아, 최근 들어서 제가 네. 인터뷰하는 아티스트나 이렇게 좀 얘기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믹싱을 직접 하거나 이런다고 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정말 약간 개미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 진짜 늪에 없어요. 빠질 네. 수 있는 게 음악인데 맞아요. 가사 쓸 때도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 네. 그냥 프로듀싱을 할 때도 아 코드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게 팔 칠수록 그 겹을 벗길수록 더 복잡하게 맞아요. 내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게 음악인데
0: 진짜 양파 같은 친구죠.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믹싱으로 넘어갔을 때는 네. 이 사실 믹싱이랑 마스터링을 하시는 분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0: 그쵸, 있죠.
1: 왜냐하면 그만큼 귀도 예민해야 되고
0: 맞아요.
1: 좀 그냥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그거 감도 있으셔야 되고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아티스트 분들까지 하기에는 네. 사실 스트레스를 한 그러니까 이만큼을 얹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얹는 과정인데
0: 그쵸. 중력이 거의 두 배라고 보셔야죠.
1: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재밌죠.
0: 저는 솔직히 재밌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된
1: 그러니까요.
0: 작업이고 뭐 고된 뭐 안 그런 일이 사실 없겠다만 제가 뭔가 느꼈을 때는 진짜 정말 이 창작이라는 게 고통스럽구나 뭐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 난 재밌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세상에 내고 그거를 뭐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뭐 이렇게 피드백도 들어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0: 것 같아요.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 Okay. So yeah, definitely I was saying, so he's also a part of the mixing process. So whenever I talk with an artist who self-produces, that's even like a very multi-layered type of a run down a rabbit hole type of an ordeal, because there's a reason why we have engineers specific for, and producers that are specific for mixing and mastering, because it is a very precise job. So for a singer-songwriter to do that as well is not adding like, oh, one more layer to the process. It's like adding the weight of the world onto your shoulders to create an album. But he says he loves it. It's a fun process to think of how he's going to be bringing this music to many ears around the world. And just it's something that he craves and has so much fun with. He feels like he would never be able to do music if he never thought it was that fun. So this is something he's always been very entertained with. So let's jump into what we have for part one. 자, 파트 1으로 이제 우리 준 씨 뭘 준비를 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파트 1은 이달의 가수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파우라는 아티스트 분들의 Flavor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1: 영어로도 해줘야죠.
0: 알겠습니다. 넘어가려 했는데.
1: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0: 이게 쉽지 않네요. 네.
1: 아유, 지금 매달 들어오실 때마다 지금 이거를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0: 해드려야죠. 꼭 해드려야죠.
1: 오케이.
0: 자, 영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 네.
0: Every month I've been introducing an artist who has caught my eye, whether they've just dropped a new album or are performing again after a long break. I'll be picking one artist based on my own personal taste and vibes. Then we'll take some time to listen to their music together.
1: There we go. So yeah, he was trying to skip out of not doing the English introduction. And I was like, there are listeners who specifically wait for your English introductions. You have to do this. Now, I was going to ask you about this anyways. 사실 이제 그 선곡한 거 제외하고 스토리에 이 노래를 올리셔서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네, 오시면. 네, 네. 근데 또 들고 오셨네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말해줘요. 왜 파워의 플레이버를 들고 있고 또 이제 스토리까지 공유를 하셨는지.
0: 네. 일단은 제가 만든 노래고요. 꼭 제가 만들어서 들고 온 건 아니고요.
1: 아유.
0: 네, 많은 아티스트 분들도 참여해 주셨고 뭔가 이 그 그룹 분들이시거든요. 아이돌 그룹 분들이신데 되게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노래 같아요. 꼭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네. 지금 시기 덥잖아요. 정말 맞아요. 많이 덥거든요. 요즘.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되게 청량하고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네. 가져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들어서 쉽게 아닙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1: 네. 저 그런 사람. 네. 아니, 그런 사람 해도 돼요, 여기서는.
0: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진짜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가져와봤습니다.
1: Okay, 네. So Pow's Flavor is the song that he chose today. And I was going to ask him about this song anyways. The reason was is because he posted this on his story a couple of days ago. And I was like, June's sharing an idol group. Okay, so I needed to ask him about it. But he brought it as a song today. So he did produce the track. So another reason for us to, you know, jump in. But it's not because he produced a track, but he really thought that this was a great track. It's fits perfectly for the season. It's really refreshing. And again, he reminds you like five times. It's not because he wrote the song. 네, 사실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준 씨는 이제 프로듀서로서도 많은 아티스트분들한테 곡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내 거 쓸 때는 편하거든요.
0: 네.
1: 왜냐면 본인을 제일 잘 알고
0: 네.
1: 내 음역대라든지
0: 그쵸, 그쵸.
1: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구성 뭐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좀 해놓기가 아웃라인을 그쵸, 잡기가 그쵸. 좀 네. 쉬운데
0: 그쵸.
1: 남한테 이제 곡을 줄거나 할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아티스트들도 만나야 될 때도 그쵸, 있고 그쵸. 아니면 좀 대충 이런 느낌의 곡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여러 곳에다가 좀 이렇게 피칭을
0: 그쵸,
1: 하는
0: 그쵸, 피칭을
1: 그런
0: 할 수도 있고
1: 이거는 기준에 있었던 멜로디나 곡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파워 분들이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만들어 놓고 피칭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0: 저는 그 사실 반대로 제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1: 오, 진짜요?
0: 네, 사실 이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곡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뭔가 그 아티스트 분들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경이나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제가 앨범 만들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곡을 들을 때는 이분들의 어떤 뭐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만 사실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앨범을 만들 때 뭔가 이 스토리 라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드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저는 반대로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1: 오히려
0: 곡을 만들어 드리는 게더뭐 조금 쉽다? 제거 만드는 것보단?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곡은 이제 사실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만들어 드리게 된 거고,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함을 또 원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맞게
1: 맞게.
0: 네, 멜로디와 가사를 이렇게 작업을 해본
1: Okay.
0: 곡입니다.
1: Okay, so I thought that for a lot of artists to write for themselves would be a lot easier, but June's like, not for me. He says that for him, because he's starting from zero. He's starting from like a blank canvas when he's working on a new album. He's just like, he has to think of everything. What story he wants to tell, what kind of genre he's gonna start into. Lik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e has to think up by himself. But when it comes to giving other artists music, he feels that it's a little bit more easier. The reason being because, like, there's a set members, you know, like he can do his background check on the members, meet them if he needs to, meet the artist individually if they need to, or, you know, get like what they need from the artist. And so apparently, Pal reached out to him and they were just like, we want a summer track. He did a little bit of homework on the members. And he was like, okay. And so he just went into the studio and he had his guidelines. So for him, making his own guidelines seems to be the harder part than giving him just like a pre-made one and like jumping into it. So we are going to take a quick listen to Pau's track of Flavor. It just dropped. So we're going to be showing a lot of love to it.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more of the show.

0: Arirang Radio.
1: We are in our monthly cafe. June'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 are talking about his picks. 자, 파트 2 들어가야죠. 이제 뭘, 네. 뭐 하는 걸까요, 우리 파트 2에?
2: 영어로.
1: Of course! You have to explain what we're doing in this part 2.
2: Okay. Think of this as a pick into my monthly playlist from songs I've discovered myself to BZM. I spotted on friends, socials. I'm sharing the tracks that defined my July. My picks include a nostalgic oldie but goodie that'll take you down memory lane, plus a fresh new release that's currently trending.
1: Okay. 자, 어떤 곡들 갖고 왔을까요, 오늘?
2: 오늘도 이제 명곡과 신곡 이렇게 두 곡을 갖고 왔는데 신곡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 오케이.
2: 희규라는 아티스트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음악입니다.
1: 오케이.
2: 네. 그리고 명곡은 듀스 선배님들의 여름 안에서.
1: Oh, in summer.
2: 진짜 클래식, 진짜 명곡이죠.
1: 진짜요. 네,
2: 정말 명곡이죠.
1: 희규님의 노래 어떤 곡이고 자랑 좀 해줘요.
2: 희규님이라는 이제 아티스트 분은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연주하는 베이시스트 친구 때문에
1: 네.
2: 알게 된 아티스트 분인데 그 제 베이시스트 같이 하는 친구가 지금 한로로님을 하고 계세요.
1: 으흠.
2: 그래서 한로로님이랑 같은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인데
1: 으흠.
2: 좋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으흠.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 그러니까
2: 음악이 완전 제가 듣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되게 뭔가 오밀조밀하고 되게 세밀하고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1: 와 네. 그거를 다 좀 반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2: 그래서 아마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한동안 드라이브 할 때 이 노래도 많이 듣고 와 되게 좋은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곡으로 골라봤고
1: 오케이.
2: 이제 이거랑 이제 데뷔해서 명곡은 왜 듀스 선배님들의 여름 안에서를 골랐냐면 뭐 큰 이유는 없지만 제가 히치하이킹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되게 뭔가 그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1: 오케이.
2: 그 그림들이 여름 안에서를 들을 때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좀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라봤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그 그림이 아 이런 그림을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림은 얘기는 안 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얘기한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Okay. 네. So he's saying that how he found out who Higyu was is he works with a particular bassist and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music, you know, having a random chit chat. And this bassist is currently working with Hanono, who is like the hottest indie artist at the moment. And Higyu is in the same company as Hanono. And because of that, the bassist was just like, yeah, you might want to check out this artist. He's like really cool. And so while listening to Hitchhiking, and just a lot of other music. Higyu is an artist that seems to be very detailed and also somebody who is quite refined but has quite the sense of freedom in their music, which are very big opposites for an artist. And so as he's been listening to the tracks in his car and whatnot, he's kind of just been hooked on Hitchhiking. And he's not going to tell us exactly what kind of scene was drawn while he was listening to the track. But while he was listening to Hitchhiking, he constantly started seeing this particular kind of picture in his head. And while he was listening to that, he was thinking of an oldie. And Juice's 여름 안에서, in summer, kind of constantly kept popping up and they kind of overlap. He's not going to tell us what kind of picture that was constantly being drawn in his mind because he wants to see if it's going to be similar to his. But yeah, he's really excited to introduce his track to you. Anaga saying, 우와, 영어 진짜 완벽해요.
2: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그리고 영어 할 때마다 우리 영어권 청취자분들이 네. 좀 같이 방송을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대요.
2: 아, 그럼 영어를 잘 써야겠네요. 네, 제가 잘 해봐야겠네요.
1: 하고 있잖아요.
2: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네. 저도 이렇게 이 DJ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한마디 끼고 싶다.
1: 해요.
2: 근데 이제 자신감이 조금 아직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숙달을 빨리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 네, 확실히 전 준씨 데뷔 때부터 봤잖아요.
2: 네.
1: 듣는 귀는 그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2: 네, 듣는 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말하는 게 사실 항상 딜레마예요. 진짜로.
1: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통이에요.
2: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것도 같아요. 진짜.
1: 근데 얼마 이거 좀 된 딸이긴 한데 저기 SNS에서도 자주 되는 딸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략 한 10년 정도 영어를 배운대죠.
2: 네.
1: 근데 아직까지 못한다는 거는 영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영어권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네. 어떤 걸 비교하고 뭐 발음이라든지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모아놓잖아요.
2: 네.
1: 어려워요. So I was reading your guys' messages. He is totally thankful that you guys are saying that his English is perfect. And Cookie, I did say that I did read your message that you felt included. He's like, I need to work on my English. And I'm just like, no, I've known you for a while, especially since your debut, and your listening has definitely gone up. He's like, yeah, I've been working on that. It's just like my confidence to be able to speak is still not there. And I was like, I think that this is just like as Korea as a whole. But there was this one interview from a professor on a pretty famous show in Korea where they estimated that Koreans spend about 10 years learning English, but they are really low on confidence of how to speak it. And he blamed English of being too hard. And I agree, because as an English speaker, if I see those grammatical memes and stuff like that pop up, I'm just like, yeah, that's ridiculous. It's just a ridiculous amount of ordeals. There was something interesting that I found out recently about Juice's track. 저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 Juice 노래가요. 우리가 이제 여름 안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이거를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것도 90년대에 나왔었던 노래잖아요.
2: 그쵸, 네.
1: 94년 정도에 나왔을 텐데 이때쯤이면 그러면 대략 이제 아티스트시니까 한 5월.
2: 네.
1: 늦어봤자 6월에
2: 네.
1: 내야
2: 그쵸.
1: 여름을
2: 만끽할 수 있죠.
1: 만끽을 하고 네.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발매의 달이 의외던데요.
2: 겨울인가요?
1: 아니요. 9월이에요.
2: 하...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1: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아 사실 요즘에서야 이제 9월도 덥고 음흠. 10월까지도 약간 그쵸? 덥긴 하지만 제가 아는 그 90년대는 9월이면 이제 딱 가을로 진짜 접어들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왜냐면 추석이 네. 연절이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래서 9월은 약간 의외네요.
1: 네, 제가 봤을 때는 이현도 선배님이
2: 다 생각이 있으실
1: 다 생각이
2: 겁니다.
1: 있으시고 네. 길게 갈 거 생각하고
2: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1: 내년 네. 여름 그 내후년 여름. 근데 사실
2: 그쵸,
1: 어떤 네. 아티스트가 본인 노래가 20년 뒤에도 유행을 하고 30년 뒤에도 유행할 걸 예상을 합니까?
2: 그쵸. 와 근데 진짜 30년 가까이 이렇게 여름만 되면 소환되는 이 곡 만드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지금 들어도 편곡이 촌스럽지가 않아요.
2: 저는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뉴잭 스윙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 장르를 좋아하기도 해서 너무 많이 듣고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도 그냥 들으면 그냥 좋아요. 녹아요. 이렇게 진짜 시원한 음악이고. 이거지 이거거든 약간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 선배님들이죠 진짜로.
1: 네. Okay, so yeah, I was making the statement that I recently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So as an artist, I was asking June. I was like, June, if you were to make a summer song, you would probably think I need to release this about May. Latest June, so that you can, you know, ride the summer vibe, so that your song has plenty of time to, you know, have fun through the summer. And this song was dropped in September, and like this was released in the early 90s. And he knows that in the early 90s, like these days, you know, global warming and everything. But back then, like we had Chuseok, like we really started to feel the seasonal change in September. So for this to be dropped in September, he's like, They had the eyes and the ideal to think ahead, and they had like, you know, a deeper meaning behind it. And I was saying that it's the arrangement in the song is definitely, even 30 plus years now, it's still a very trendy sound. And he's like, yeah, I've definitely been able to get a lot of inspiration from Deuce as artist. 사실 이현도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프로듀싱을 하면서 그 이현도 표 음악이
2: 색깔이
1: 딱 뚜렷해서 네.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이제 다른 아티스트를 프로듀싱을 하고 곡을 주고 하면서 그 딱 그 시그니처 사운드
2: 맞아요 맞아요
1: 가 있었는데 아티스트로서 이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 게 좋으면서도
2: 네.
1: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2: 그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아티스트라고 하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본인의 색깔이 있는 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사실 그거에 빠지거나 그쪽으로만 가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것도 존중하고 사실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무 좋은 음악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1: Okay.
2: 그냥 가지고 okay. 있는 색깔을 낼 수 있으면 좋다.
1: Okay.
2: 이런 느낌?
1: Yeah, so I was saying that for quite a while,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Lee Yeon-do, who was the main producer for Deuce at the time, he was like the main song producer at the time. Whenever he released a track, it was like, oh, this is definitely made by Lee Yeon-do because he had like a signature sound. And I was like, as an artist, but also as a producer, it's like, it's a double-edged blade because it's your sound. Like, if you listen to the song, it's like, oh, this is Lee Yeon-do, or oh, this is June. But also, it's like, oh, that's the same. It sounds the same.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re is, it's, it can go both ways so easily. And he feels, as an artist, that definitely having that particular sound is definitely a strong point. I mean, yeah, there might be people who say that it sounds repetitive, but having their own sound is also a very important thing, especially if you're going to be keeping this into in the business as well. 사실 뭐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준 씨가 갑자기 컨트리를 한다고 준 씨의 색깔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아니니까요. 맞아요.
2: 사실 이번 앨범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뭔가 여태까지 했던 음악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다르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예전에 내 음악의 색깔을 기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내는 음악이 다 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네.
2: 그래서 큰 신경을 막 안 쓰는 것 같아요.
1: Okay.
2: 이번 앨범에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하지만 이 여름 안에서 아까 우리 듀스 선배님도 9월에 이제 이렇게 네. 여름 노래를 발매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제 앨범도 여름의 색을 강하게 띄고 있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1: 다 지나서 나오게 생겼어요?
2: 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가을쯤이 됐을 때 딱 선선해질
1: 그립다.
2: 때 여름이 그리워질 때 들을 수도 있겠다?
1: 네.
2: 너무 오래는 안 걸릴 거고요.
1: 오케이. 오케이.
2: 아마 선공개 곡이 먼저 나올 거예요. 8월.
1: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2: 네, 뭐 이제 뭐 될 대로 되라죠. 선공개곡이 8월에 먼저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2: 이제 조금 선선해질 때 우리 여름이 진짜 그립지 않니? 이러면서 그 앨범 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he's not giving us a date, but he's giving us we get a pre-release in August, so next month. And then right when the weather starts to get a little bit colder and we miss summer, that's probably when the album's going to be dropping. but he was saying that, yeah, I was saying earlier, like, he told us last time that the album is going to be bringing a lot of different genres that he's never done before. And he's saying that this is true music that he's wants to always do and try. And just because he's trying a different genre doesn't mean that it's not him. So he's really excited about you listening to this as well. And he's also bringing in the fact that, you know, with Deuce's track, like, even though it might sound similar, you know, if that person does it, it's that.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se two tracks, the oldie and then the new track. We have Deuce's track first with Yodaman in Summer. He goes after that with Hitchhiking.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it is time for us to continue on with our monthly cafe where we sit down with an artist to look at what their 1 month pick was, and we get a chance to jump into it. June's here this week again, and we have a track with some overseas collaboration because all of our artists are doing all of this as well. 이제 해외 파트로 넘어가죠. International.
5: 자, 네, 인터내셔널에 맞게 영어로 설명을 yes. 드리도록 할게요. K-pop acts international artist collabs are everywhere right now. I've chosen one particular track based purely on my own personal taste to introduce to you all. Let's listen to it and have a little chat about the music and everything in between.
4: Yes. So, 어떤 곡을 골랐을까요 this week?
5: 오늘 골라온 곡은 에스파님들의 Switchblade라는 곡입니다. 피처링에는 Ty Dolla
4: Sign이라는
5: yeah. 아주 좋은 힙합 가수가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4: 어, 그래요?
5: 네, 정말 좋아해서 이 곡을 골라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네.
4: 자, 일단은 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또 한국 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 할 때 그
5: 있죠. 네,
4: 표현할
5: 있어요.
4: 수 없는 네. 이 뭔가가 뿌듯함.
5: 그렇죠. 뿌듯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4: 뭔가 막 너무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5: 맞아요.
4: 느낌이랄까?
5: 아, K-POP 진짜 멋있구나.
4: 그렇죠. 네.
5: 진짜 뿌듯해요.
4: 자, 그렇다면 이거를 먼저 접하게 된 거는 에스파님들의 무슨 릴스나 인스타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차트 뉴릴리스 아니면 어떻게 접했어요?
5: 제가 이제 타이달라 사인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에스파님들 곡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 바로 들어봐야지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타이 달라 사인하고의 느낌하고도 너무 많이 다른 느낌의 곡이어서 와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분이 진짜 더 좋아졌죠.
4: 네.
5: 좋아요 막 누르고
4: 아 준 씨는 이 게시물이나 이런 거에 좋아요 좀 잘 누르는 편인가요?
5: 저는 제가 진짜 좋으면 눌러요. 뭐 사실 많이 넘기잖아요. 보통
4: 그쵸.
5: 넘기는데 넘기다가 제가 진짜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릴스 같은 거는 음악적인 릴스가 많이 뜨니까 저한테 그래서 진짜 넘기다가 딱 넘겼는데 너무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저장까지 해놔요. 나중에 또 들으려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짜 제가 좋으면 좋아요 누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개수가 좀 많아졌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해외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영상을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이 예전보다 폭이 완전 넓어진 느낌? 그래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너무 좋고 뭐 아니면 진짜 각 잡고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노래가 좋고 실력이 좋으면 다
4: 누르게 되는
5: 거죠.
4: 것 같아요. 네. Okay. So he's given us Espa's track, and Ty Dolla Sign is on this as well with Switchblade, and he says that he's a huge fan of Ty Dolla Sign as well, but he was even more excited. So I was really curious as to how he found this. Was it like through Espa's reel that just so happened to fall into his reel FYU, or is it because he saw a post somewhere and he's like, so he's following Ty Dolla Sign, and apparently the artist posted this on their socials. He's like, excuse me, what? You did a collaboration with Espa? And so he, of course, went to go check out what it was. But the artist delivered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style-wise when it came to the way that they approached the song. And so he liked it even more. He's like, he just went to the like button and he started liking it. And I was like, okay, now I have to know. Do you like a lot of content on social media? And he's like, I used to not. Like, I used to, it would really take a lot for me to hit the like button. But these days, if there's a lot of music, because there's a lot of music on my FYU, he will like it if he really loves it. And then he'll save it as well, just so that he can go back and re-listen to it again. He's been noticing that a lot of artists, even if they're doing covers or whatnot, even if it's just a guitar or if they're in a studio or whatever, sometimes there's just certain renditions that he just needs to have. And so he likes it and then he saves it so that he can keep that for future references. So what you guys need to do is be following June, because then that will also help your FYU as well.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준 씨를 꼭 팔로우를 해야겠네요.
5: 그렇죠.
4: 요즘은 네. 팔로 내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좋아요 누르면 제 FYU에 뜰 확률이 맞아요,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최근에 음악이 좀 많이 떴구나. 우리 준식이 요즘 음악을 많이 좋아요 눌러서 내 피드가 음악이 더 많이 눌러서
5: so 뭐, yeah, 두루두루 좋은 거죠.
4: 아 네. 좋아요. So I was like, no wonder I've been getting a lot of FYU like videos of artists because it was June that was doing all the liking over here. Anago was saying earlier that hitchhiking sounds really fun, but stay safe to anybody who is going to actually be hitchhiking. Oh, hitchhiking이라는 거는 너무 재밌고, 근데 hitchhiking 하시는 분들은 완전 주의. Yes, always be careful with that as well. I have a big question. 사실 이제 뮤지컬 쪽으로 헬스 키친이라는 뮤지컬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게 알리샤 키스의 어, 네, 뮤지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리샤 키스가 한국에 있나 봐요.
5: 맞아요.
4: 게시물이 영상 봤어요.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 아티스트가 사실 알리샤 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창 음악을 들을 때
5: 정말 멋진 아티스트였죠.
4: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한국 오면 나도 저런 릴스나 네.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뭘 좀 잡고 싶다.
5: 네, 맞아요.
4: 하는 아티스트.
5: 저는
4: 거의 매달 물어보는 것 같은데
5: 그렇지만 매달 이렇게 다른 느낌이 좀, 사실 있어요. 뭐 지금의 바이브나 지금의 기분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제가 평생 염원하고 평생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인 뮤직 소울 차일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제가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4: 아 날짜 말할 뻔했다. 네,
5: 그 타이틀곡 얘기를 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발설해버릴 뻔했네. 네.
4: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어떻게 알려줬냐면요. 네. 컴백 날짜를 말하지 말고 그냥 아무 날짜를 말하래요.
5: 아 그냥 any day.
4: 아무 네. 숫자를 부르래요.
5: 그냥 지금 숫자를 아무 숫자나 부를까요?
4: 그냥 이거는 컴백 날짜가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5: 20?
4: 20?
5: 아 20? 갑자기 이렇게 20가,
4: 네, 20, 약간, 20, 네. Okay. So, so he was saying that, so I was talking about Hell's Kitchen, which is a musical. The Korean version of it just opened here in Korea. And Alicia Keys is here in Korea. And he's like, yeah, I saw the video. And I was like, you know, I think I ask you this almost every single month. But if an artist, like your favorite artist came to Korea right now and you can have a chance to like post a reel or, you know, like do something with him, who would it be? And he's like, even though you ask something similar each month, I have different answers because each month is different. There's a vibe that I'm going with and there's an artist I might be listening to. And he says Music Soul Child and he almost told us something about the title, his lead single.
5: 그냥 이 발설할 뻔한 김에 그냥 타이틀곡의 주제가 나의 영원한 사랑 R&B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뭐 아티스트 네임들도 들어가 있고 오! 거기 뮤직 소울 차일드도 들어가 있고. 그냥 다 얘기해버리네.
4: 아니면 들을 때 그거를 네. 찾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사집 말고
5: 맞아요, 맞아요.
4: 처음 들었을 때 블라인드로 한번 네. 맞춰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5: 맞아요, 맞아요.
4: 오케이.
5: 그 곡명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곡에 대한 어떤 제 감정들을 대변을 한 거죠.
4: 오케이. 네. So he did give us a little spoiler since he wanted to. So with his lead single coming up to the album, he's putting how much he loves R&B into the album, and he actually references a lot of R&B artists that he loves. So when you go into listening to his upcoming single, you might want to listen to it blindly and try to figure out how many artists he talks about. He also references a few song titles as well, so you can try to find those as well. But yeah, and he's just throwing out, it's not a comeback date, it's just he's just gonna randomly throw out the number 20 because it just popped up in his head right now. So just it's a random number, don't think yeah. anything of it, wink wink.
5: Just 20.
4: It's just 20.
5: Yeah.
4: 진짜 온도가 20도까지 내려갔으면 너무 좋겠다.
5: 아 진짜 템퍼처 진짜 제발.
4: 진짜 제발. I wish the temperature could drop to 20. We need to definitely sign off as again because we are out of time. 우리 또 시간이 없대요. 바이바이를 할 시간을 해야
5: 벌써?
4: 되는데.
5: 아 이제 막 입이 이렇게 막 풀려서 막 스포일러를
4: 그쵸?
5: 하려고 하는.
4: 그렇죠. we need to get ready for his release. So get ready for that. We will try to give you guys an update for it. But Espa, his track that he was telling us about, Switchblade, is going to be the song we say goodbye with. And hopefully we can see him next time with his album, maybe.
5: 감사합니다.